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쾌하고도 흥겨운 리란 가수의 노래 연변의 꿈 피우리로 오늘 요청하마당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실현해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새로운 희망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함께 꿈을 만들어간다면 그것은 더욱 아름답고 큰 꿈이 될 듯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멋진 인생을 그려가면서 멋진 꿈을 펼쳐보면서 조화롭고도 문명한 사회를 구축하는 일원으로 돼보는 건 어떨까요? 계속하여 임양수 가수가 부른 노래 고향의 정제비를 감상합시다.

0: 저는 광주 부산에 거주하는 윤상우입니다. 오늘은 영길시 저행천진에 거주하는 저희 어머님 강화구 89세 생신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됐는데요. 올해는 어머니 생신에 꼭 고향에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비상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상은 시지를 보냅니다. 어머님 생신 즐겁게 보내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오.
1: 네, 그럼 림창호 씨가 어머니 생일을 축하하면서 요청한 노래 어머니 800회를 보내드립니다.

0: 혼자서 열심히 가꾸고 만들어가는 꿈도 의미가 있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꿈이 더더욱 아름답다고 합니다. 화룡시의 김정복 씨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밭을 꼭꼭 채우는 것도 좋지만 많이는 베풀면서 주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두 자식도 성장하여 맡은 바 일터를 찾고 남편도 하는 사업이 잘 되어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돼준 남편과 어려운 시절 많은 도움을 주신 친척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소품 사랑 배달을 요청해봤습니다. 이 밖에 용정시 로토구진 대마촌 제4촌민소조의 남련순 씨도 남편 문길 씨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소품을 요청해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1: 여기가 다... 이봐요.
2: 보투리.
1: 에?
2: 보투리.
3: 진짜 어디서 나를 부르네.
2: 여기요.
3: 여기라기 어디일까?
2: 여기라니까.
3: 이 안에 사람 있을까?
2: 야.
3: 무슨 사람이다. 근데 나는 여기 아니고 저기 101호로 배달 왔습니다.
2: 배달번호 2019 맞지?
3: 예, 2019 맞긴 맞습니다.
2: 네, 불렀어.
3: 아, 손님 불렀을까? 아, 그거 깜짝 놀랐다. 버터리 하니까 왔다닥 놀랐다.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배달번호 28번 이모. 아, 나, 야! 아, 어째 이럴까? 예? 예?
4: 요거 좀 열어달라고.
3: 높게 말하셔. 아이 듣긴다.
4: 아이가 좀 열어달라고.
3: 열어달라고.
4: 아, 예.
3: 채워. 야, 이 안으로 어째 들어갔을까? 야, 괜찮을까? 예?
4: 야, 내, 이 내편에 내 오늘 그새, 야, 그새, 에이, 정말, 딴지!
3: 아무튼, 여기 있습니다.
4: 네. 네.
3: 네. 알겠습니다. 배달. 아, 저 손님.
4: 어때?
3: 잘못 적었습니다. 요 위에다는 받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밑에다는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4: 맞소! 더 101호까지 배달아!
3: 101호로?
4: 야!
3: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4: 아니 무슨 포트리 마셀이다 사오야? 배달을 하면 할게지.
3: 아니 뭐 요리 같이 한 분들은 손님 절로 가면 되지. 어째 포트리를 씁니까?
4: 어사!
3: 이거 뭡니까?
4: 아 뭐이겠소? 배달할 먹어야지.
3: 야 배달을 하다가 저런 사람 좀 무섭게. 이거 또 뭐야? 요구사항 받는 사람을 훈계하듯이 또박또박 말해야 한다. 한 내사 뭐 이런 배달을 하면 좋지 무슨 뭐 매일마다 열 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 부자 되겠다 야. 안녕하십니까 만능 배달입니다.
5: 저기다 넣으셔.
3: 예. 아, 야 무슨
5: 거기다 놓고 가셔.
3: 아이 그래야겠다 잠시 여기 와줄 수 있을까?
5: 예?
3: 여기 와줄 수 있을까?
5: 어째?
3: 아니 저 손님이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5: 요구사항인데 무슨 요구사항?
3: 아유 어마합니다. 그럼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중독 구매를 즉시 중지하라. 나는 마윈이 아니다. 스마트폰 당장 폐기해라. 점점점 와다람 마사놓기 전에 배달 끝. 예. 포털비 10원. 예.
5: 그 사람이 보낼 때가?
3: 아! 거리 마이 큰 삼촌이 보내서 왔습니다. 예.
5: 그 거리 큰 삼촌이 내 나그네입니다.
3: 예? 아, 남편인가?
5: 저
3: 버틀비 10원입니다. 예.
5: 배달 하나 더 해주시오.
3: 예 알았습니다. 만능 배달 의상으로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어떻게 딴스를 달랄까?
5: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하시오. 내 인터넷은 뭘 사든지 말든지 떡 먹을 수 상황인가? 예? 무슨 상황인가?
3: 예?
5: 내 똑똑히 말해줄게.
3: 뭐?
5: 나는 인터넷 구매를 계속 할 것이고 더 빠른 인터넷 구매를 위해서는 핸드폰도 최신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째?
3: 무슨 거?
5: 단식 하든지 말든지.
3: 예.
5: 굶어 죽든지 말든지 똥은 맘대로 하죠.
3: 무슨 거?
5: 하죠.
3: 아유 어째 내가 핸드폰 바꾸면 바꾸고 내가 무슨 상관? 나는 포털인데 내가 어째 그럴까?
5: 여거 한글 숫자도 빼놓지 말고 저기서 짬뽕 안에 있는 나그네 데다가 그대로 배달해 주셔.
6: 아 이게 그러니까 배달 내외일까? 에?
5: 또이방 부과!
3: 쫘! 어디 이런 부부가 다 있니? 하이! 내 뭐 전에 녹음기가 나세? 아 그리고 내 이제 그긴거 내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근데 내가 어째 다 암송냈지? 아, 내 이 청명하다 말 이제 뭐였던가? 어서 단식 하든지 배달 하면 되겠지 무슨? 에. 저 배달이 왔습니다.
2: 또 무슨 배달?
6: 나오시오.
3: 내가 마셔.
6: 어떻게 됐냐?
3: 네. 핸드폰 구매하지 말지. 똥하고 무슨 상관일까? 예?
6: 어떻게 됐냐?
3: 내 똑똑히 말해줄게. 예? 지금부터 나는 핸드폰도 받고 전화도 받고 집도 받고 똥 먹고 싹 바꿔.
6: 야야야야.
3: 단식 하든지 말든지 굶어 뒤지겠어. 지금 똥은 만대. 마셔.
6: 배달 끝. 버터비 20원입니다. 네.
7: 시간. 네.
6: 버터비.
7: 굶어 죽든지 말든지.
3: 일일 피드네. 정말 이게 어쩌라고?
6: 어쩌라고?
3: 계산해라.
2: 올라가다. 버터비. 배달 하나 더.
6: 아니 나는 20원만 좀 가겠습니다.
2: 자.
6: 예? 어쩌라고?
2: 넌 눈이 멀었지. 네 하도 곱게 생기니까 네, 내하고 곱게 결혼해줬더만 네? 이 기어진 남편이 꼭대기에 올라왔다 뭐 벌리기까지 못하고 접어도 응? 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응? 너는 호강시켰으면 남편 꼭대기로 잘해야 되지 이 길하고서 눈만 떨어지면 핸드폰 제대로 여자인데 나선 밥 한 끼 해도 응? 네. 내가 그렇게 도둑이 반가봤는데 네 알먹는 돼지고기 한번 싸왔니 응? 발발이 켜도 니만 낳겠다 야
6: 발발이?
2: 내 인생 최대 실수는 네하고 결혼한 게다 최대 실수고 최대 악몽이다.
6: 어쩌라고? 예? 이 대사 다 얼마나 해? 이것도 그러니까 배달 내야할까?
2: 저희한테 배달해라.
6: 배달해라고?
2: 어. 배달비는 역시 너희 방북하다.
6: 이거 무슨 계란이야? 에이 모르겠다. 나도 돈부터 받고 보자. 배달입니다.
3: 아자! 내 니가 결혼한 게 내 정말 최대한 실수다! 하더니 생긴 게 고급가나 내 니가 잔치를 했지, 응? 니! 내 언제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나를 돼지고기를 한번 싸줘, 니! 돼지고기 먹기 싫어서 니! 개고! 똑똑히 말해줄게! 너는 정말 개를 키워준 니만 낫겠다!
5: 아니 근데 지금 손님이 이렇게 간절히 배달 원하고 있는데 아 하겠단 말이지?
6: 아 그게 아니라
5: 내가 좀 의심해서 차핑 올리란
6: 말이야? 야 그게 아니라 근데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시키면 해야 되니까
5: 마지막을 한 번만 딱 해주시오.
6: 진짜 마지막이지?
5: 진짜 마지막 한 번이다.
6: 그럼 이번에 좀 더 좀 유효한 걸로 시키면 해야 되겠을까?
5: 아니 이번에는 더 강렬합니다.
6: 무슨 게 더 강렬하다고?
5: 체력이 좀 소모될겠다.
6: 체력이 소모된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아침에 또 깨닫게 어느 정도 또 붙어있더라고. 그래, 어느만 체력이 소모될까?
5: 저기 저 짱콜 보이지?
6: 예, 보인다.
5: 당장 달아가서 저거 뭉개버리죠.
6: 무슨 뭉개나라고?
5: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에. 완전히 깨끗이 철저히 납작하게도 뚱쳐내놓으셔.
6: 아, 네, 이거 좀 너무하셨을까? 아, 뭐, 그래도 한 평생 같이 산 남편인데, 저 짬뽕 뭉개놓고, 뭐, 저 삼촌이 어디 가자니까?
5: 뭐시게? 네? 남편이? 남편이면 남편답게 놀아야 남편이지.
6: 아, 그래도 그렇지.
5: 만능 배달 회사 구호.
6: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5: 그럼, 뭘 망설이고 있습니까? 앞으로, 떨겨!
6: 이야, 저. 아이고 오지니 마사라는데
8: 삼촌이
2: 또 어째?
8: 이번엔 정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어째 그러니? 아구야 어째?
8: 여기 앉아 보면 다 압니다.
2: 앉아서 보면 안다고?
8: 네. 겸내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2: 어?

0: 야. 아. 아아아야 끝났니?
1: 완전히 끝났습니다.
0: 네 정말 잘한다. 배달 확실하게 하는구나.
1: 감사합니다.
0: 아 감사 거지 뭐. 네 배달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아 야야 어째? 아,
1: 내 체력이 다 바닥나고서 배달 좀 못하겠다.
0: 전원이다.
1: 아이 전원이고 이 말이고 못한다.
0: 야야야.
1: 아
0: 이거지.
1: 아 못한다는데.
0: 네 집에 아버지 있지?
1: 아버지 있지 뭐.
0: 네 생각해봐라. 너네 아버지 사는 집은 누기 와서 이렇게 반찬을 가져와서 막 허물해놓고 막 야야 이래놓고 네 가만히 있게? 네 가만히 있게?
1: 누기 무게나는가? 내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
0: 누기 내 지금 이게 짬뽕 이 박사라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 너네 아버지 자존심까지 한 대 싹 박살나다 말다.
1: 그래 내 어찌입니까?
0: 남자는 뭐야?
1: 남자가 의리지.
0: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1: 내 삼촌 시키는 거 다 하면 되지.
0: 야,
1: 네?
0: 지금부터 내 네 친삼촌이다.
1: 무슨 얘기라고?
0: 조카.
1: 삼촌이.
0: 조카. 조카. 네? 소유자네 집 가게 되면 네. 택배를 한 물건이 한 무대지 있을게다.
1: 나도 봤습니다. 우리 회사 창고 물건보다 더 많습니다.
0: 그거 네. 담당 따라가서 그래서 네. 뻘마서 그래서 싹 박살내서 바깥에 왈왈 다 뒤져버려.
1: 알았습니다.
0: 아 근데 조카
1: 네?
0: 이번 배달은 좀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될 것 같다.
1: 생명의 위험까지?
0: 아 근데 너무 근심을 하지 말라.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쳐.
1: 걱정 마셔. 내 꼭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0: 조카
1: 네?

무슨 일. 야, 우리 버터님 이렇게 헐치했습니다. 좋다, 선생님. 모서리 마저 말라대 죽네. 무슨 일. 가족 사진구나.

0: 아, 이렇게 행복하가지 어째서 자꾸 이렇게 싸움을 내 감사한 거야. 삼촌이 어떻게 돼? 반응이 어떻게 돼? 아, 뭐 저 아야 이게 네 개다 좀 있어라. 아, 됐습니다. 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1: 나도 잘생겼다. 아, 22살이다.
0: 22살?
1: 아, 이제 대학 3학년 게 그놈의 꿈이 법과에 되는 게 꿈이란다.
0: 법과?
1: 응.
0: 야, 대단하구나. 아저 삼촌,
1: 어?
0: 아, 그리고 저 아재하고 너무 싸우지 마셔. 아재 저리하는 게 다 위로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 아.
2: 또모!
0: 아이, 그게 이게 가족 사진 돌려주라. 아재, 삼촌이 너무 미워하지 마셔. 요즘 세월에 남자를 사는 게 어디 헐습니까? 겨우 빨리 저 장풍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라죠. 저리 바깥에 있다가 입이라도 쫄 돌아가면 아재 고생하니까. 삼촌이, 아재, 난 사실 삼촌의 가족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 이야기를 좀 해달란까. 네, 7살 땐가 아버지 엄마 그 자존심 때문에 둘이 이혼했습니다. 그 후 나는 아버지 같이 살게 됐고, 2년 전인가 아버지 차 사고로 병원에 누웠습니다. 아버지, 내 하고 하는 말이 자기 이때까지 제일 크게 하는 일이 그때 그 개사에 먹는 자존심 때문에 엄마하고 이혼하기랍니다. 아까 아들이 꿈이 법과이랄 참가 나도 꿈이 있었습니다. 내 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는 게 됐어. 근데 지금 삼촌, 아세, 좀 그만 자존심 싸움하면 많이 되겠을까? 그래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땐 아들이 꿈이 다 물거품이 될 게 아닐까. 내 지금 모습처럼 조그만 포털이 오늘 아무 소리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한마디 말에 갈등이 깊어지기도 하고 오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기에 평소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리애자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내일이면 흥룡강성 호림현 양강진 한민촌의 리애자 씨의 동창 한순복 씨의 62세 생일이랍니다. 한순복 씨는 속 깊고 마음 넓은 친구로 항상 웃는 얼굴로 친구들을 대해주고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녀랍니다. 하여 리애자 씨를 비롯한 소꿉 친구들은 한순복 씨 생일을 축하하면서 노래 청산록수로구나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왕창현 왕창진 대마초래 김금순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왕창현 왕창진 노인협회 회장 김희숙 씨는 왕창현 왕창진의 14개 노인협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너무나 열정도 드높고 마을 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어 노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여 김금순 씨는 김희숙 회장이 앞으로 노인협회 사업도 잘해나가고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다면서 72세 생일 선물로 노래 가을연가를 요청해봤습니다. 이 밖에 훈춘 씨의 정영숙 씨도 친구 리채숙 씨가 친구들을 잘 배려하는 마음씨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63세 생일 선물로 이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참 아름답습니다. 꿈을 실현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 벅차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또한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의 힘은 더 클 것입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행복한 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신나게 출발합니다.

어린이의 시선으로 단어를 살펴보는 9살 마음 사전이란 책에서는 감격스럽다는 마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씨앗을 심은 화분에서 싹이 돋았을 때의 마음.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또 잘 자라게 기도하면서 기다린 시간만큼 새싹을 마주했을 때의 그 감격스러움. 상상만 해도 얼마나 뿌듯하고 고맙고 기뻤을지 알 것 같죠? 생각해보면 이런 감격스러움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자고 싶은 마음을 뿌리치고 일어났을 때, 만원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했을 때,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를 도왔을 때, 일을 잘 마무리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아, 오늘도 참 잘 보냈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하루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감격스러운 순간순간들을 만들어 가볼까요?

감격스럽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노래를 듣고 호응해 주시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저에게는 또 따뜻한 그런 감동의 순간, 감격스러운 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떠올려지나요? 네, 여러 가지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금방 감격스럽다 이런 단어에 맞춰서 생각을 떠올려 봤더니 한 여자로서 네, 엄마가 되던 그런 순간이 제일로 감격스러웠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네, 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 네, 물론 아버님들도 그렇겠지만 또 자신의 배로 아이를 잉태해서 세상에 나올 때 그런 순간이 정말 너무 감격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향기님께서 우리 유한이가 노래에 맞춰서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상상만 해도 즐거워지죠. 따뜻한 그런 순간 외할머니 눈에는 얼마나 귀엽고 예쁠까. 유한이가 이제는 많이 컸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다니 우리 유한이는 얼만큼 컸을까. 최원무님께서 호응해준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런 마음 또 정말 감격스럽게 다가오는데요. 항상 네, 손에 일이 없으실 때 아니면 지금 또 뭔가를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시간이 나면 우린 여성 클럽에 들려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을 호응하게 해주고 또 호응해 주신 그 마음을 항상 감사하게 여겨주는 우리 최원무님 정말 제가 복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네 여러분들과 맺게 됐나 싶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딸애가 좋은 대학 입사 소식 감격, 남편이 승진했을 때 감격, 맞아요. 그래요. 김경희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사실 돌이켜보면 많은 감격스러운 순간들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네, 오늘 여성 클럽은 최미화 작가님의 글 사인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향기님 그리고 김경희님, 박소님, 박정흠님, 최완무님 그리고 네 태평양보험님. 야, 태평양보험님도 거의 매일같이 출석체크해 주시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은간의 노래 약속합니다에 저는 흠뻑 빠져서 더 듣고 싶어지는데요. 저와 같은 분들 계신가요? 네, 결혼식에 가면 네, 축하곡으로도 많이 불리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방송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 스쳐간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잠깐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네요. 네, 오늘은 어떤 작품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평범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인 하면 여러분들 많이 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신용카드를 네, 긁을 때 그 영수증에 또 사인을 해야 됐고 요즘에는 제가 이러고 보니까 백화점에 가서 신용카드를 긁은 적이 거의 없어서 요즘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의 다 휴대폰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은 지가 참 오래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택배를 받을 때, 택배 수령할 때도 사인을 할 때가 있었고 계약서에도 사인을 할 때가 있었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인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매일 프로그램을 또 동료분한테 맡겨서 사인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 중에도 가장 무겁고 가장 진중한 사인이 있는데요. 바로 수술 동의서에 새겨지는 사인입니다. 종이에 이름을 적는 순간 환자나 보호자는 단순한 동의를 넘어 생명을 건 믿음과 책임을 의료진에게 맡기는 것이 됩니다. 네, 오늘 작품도 네, 이런 내용과 거의 맞먹는 얘긴데요. 네, 생명을 건 믿음과 책임을 네, 사인을 통해서 또 의료진에게 맡기는 그런 이야기. 최미화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사인. 함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사인 최미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사인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름자를 쓰는 일이 집을 팔고 살 때, 은행에서 돈을 저축하고 찾을 때, 비자를 할 때 등에서 요구되는데 이것은 본인이 동의한다는 법적 근거로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인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나는 조금은 특별한 사인을 해봤다. 바로 여성의 상징이고 자신감이라고 하는 유방 한쪽을 절제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가 직접 동의한다는 사인을 했다. 20여 년 전 건강검진에서 유선결절이 발견됐다. 당시 결절이 작기에 정기적으로 검진하면서 변화를 관찰하라는 의사의 건의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했다.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어 결절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결절과 함께한 세월이 길지만 말썽을 일으키지 않아 등한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유방에 평소와 다른 감각이 느껴지거나 누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속이 꿈틀에 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잠자코 있는 결절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큼이었는지는 오로지 나만 알 수 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런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 살아왔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정기적인 검진에서 결절은 그냥 3의 급으로 크기, 형태, 혈류 등 범위에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아 다행이었다. 그런데 올해 검진을 받을 때 초음파 담당 의사가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하게 검사하는 것 같았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작년보다 결절이 커졌고 변두리가 또렷하지 않고 형태가 불규칙적이고 혈류가 보인다는 등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연속하더니 4B급으로 기록하라고 옆에 있는 보조의사한테 전달했다. 맙소사. 22여 년 올방자를 털고 있던 결절이 드디어 발라나나 보다. 내가 그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들인 노력이 부족했는가.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순간 등골에 식은땀이 쫙 났다. 유선결절은 등급이 4A면 악성일 확률이 10% 미만이고 4B면 50%다. 4B면 위험권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결혼 후 시로 할머니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집은 4대가 함께 생활했다. 그래도 나는 불평 한마디 없이 착한 선부로 며느리로 가정을 평화롭게 꾸려왔고 퇴직 후 6년간 자선공익사업에 적극 참여해왔기에 나에게 불행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아위안을 했지만 속은 한겨울 강판처럼 떵떵 얼어들었다. 검사 결과가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고 오진이길 바라면서 얼마나 그 결과를 피하고 싶어 발버둥 쳤는지 모른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진단서를 받은 나는 불가마 속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당시 내가 몸담

꿈꾸고 있는 단체에서 규모가 큰 운동회를 7월 6일에 하기로 준비 중이었으니 나는 속으로는 찬바람이 휘몰아쳤어도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무등 애를 썼다. 나는 일단 운동회 준비에 전력하기로 했다. 바라는 대로 운동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북경에 있는 딸은 최대한 수술 날짜를 빨리 잡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딸은 밤을 패가며 예약이 그토록 어렵다는 4명 의사의 진찰권을 예약했다. 그리고 그 의사들이 소속해 있는 4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우편으로 보낸 검진 결과를 보여줬고 최종으로 북경 모 병원 전문의에게서 9일에 수술 받기로 했다. 딸 덕에 수술 일정이 순조롭게 잡혔다.

8일에 수술 전 여러 가지 검진을 마치고 병실에서 휴식하는데 담당 의사로부터 호출장이 내렸다. 검진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절의 형태나 크기로 봐서 악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수술 중에 만약 계속 병리 검사 결과가 악성일 경우 유방 한쪽을 보류할 것인지 절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사인하라고 했다. 악성일 확률이 50%라고 해도 나는 좋은 쪽에 속할 것이라고 확신을 해왔기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심각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 더욱이 유방을 보존하느냐 절제하느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의사의 말을 들으니 머리가 된 방망이에 맞은 듯 얼떨떨해졌다. 의사는 두 가지 수술의 우단점을 설명하고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한 시간만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 말하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암이라는 공포보다 유방을 보존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다. 나는 의사한테 만약 가족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권장하겠느냐고 물었다. 나의 물음에 의사는 그건 환자가 결정할 몫이라고 대답했다. 결정은 오로지 나의 몫이고 두려움도 오로지 나의 몫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한 시간. 도대체 어느 길을 택해야 할까? 보류한다면 방사성 치료로 나타나는 후유증이 몸서리치도록 싫었다. 절제한다면 가로 세로 상처 자국이 크게 난 밋밋한 가슴을 스스로 마주할 용기가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타인의 따가운 시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도 미결이었다. 작은 공간에 혼자 앉아 제한된 시간 내에 만점 답안을 제출해야 하는 수험생이 된 기분이 들었다. 망망대해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유선암으로 치료받은 적 있는 두 친구가 문득 떠올라 급히 전화를 했다. 한 분은 보류 수술을 했고 다른 한 분은 사삐로 악성 진단을 받고 한쪽 가슴을 절제했다면서 몇 년간 거의 묻어두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말해주며 꼭 비밀을 지켜달라고 재산 부탁했다. 얼마나 현실에 마주하기 힘들었으면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인들에게마저도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살아왔을까. 이전에 그런 친구의 불행한 소식에 마음은 아팠다.

있었지만 아픔의 깊이를 몰랐기에 그들의 상처를 자기 아픔처럼 진심으로 어루만져 주지 못했는데 이제 곧 내 앞에 그런 불행이 닥쳐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친구가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얼마만큼이라도 실감하게 됐다. 나는 여러 가지 분석과 친구들로부터 보내오는 진심 어린 위로에 다소 안정을 찾고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사인을 하려고 피를 든 손이 가늘게 떨렸다. 결국 긴가민가 하면서도 유방포류가 적힌 종이에 내 이름 석자를 적었다. 인생 60고개를 넘으면서 이름 석자를 적는 것이 그토록 공포스러운 것임을 처음 체험했다. 내 마음속에 쓰나미가 한바탕 지나가고 나니 그때야 서서히 암이라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나는 완전히 암 환자가 된 듯 어디에 가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했다. 딸은 절대 악성이 아니니 앞질러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만약이라는 추측은 사람의 피를 말리고 정신을 갉아먹는다. 정말 암이라고 하면 그것 또한 마주할 용기를 가지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다. 9일 오후 1시 30분에 수술이 잡혀 공복 상태로 대기하는 동안에도 유선암에 관한 지식과 후기 치료에 관한 내용을 검색하고 또 검색했다. 드디어 나는 이동 침대에 실려 수술실에 들어갔다. 담당 의사회에 마취 의사를 비롯한 의사 3명이 더 있었고 실습생도 4명이 있었다. 의사는 수술 중에 쾌속 병리 검사를 진행할 것이니 결과에 따라 유방 절제 수술을 해야 할 경우 전신 마취를 다시 하고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의사 손에 맡기고 환자로서 그저 행운을 바라야 하기에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다. 마취 주사바늘이 유방을 찌르고 마취액이 서서히 투입됐다. 남자 의사 한 분은 수술에는 참여하지 않고 줄곧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아마 나의 의식 상태를 체크하는 분 같았다. 의사들은 분주히 수술을 시작했다. 부분 마취라 정신은 올돌해서 의사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며 수술 과정을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곧 살점을 태우는 소리가 들리고 하얀 연기가 공중에서 흩어졌다. 긴장한 수술이 20여 분쯤 진행됐을 때다. 담당 의사가 주위 의사들과 실습생들에게 떼어낸 조직을 보이면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악성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바라던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쾌속 병리 검사 결과로 최후 결론을 내려야 하니 의사는 결절을 밀봉된 용기에 넣고 급히 병리실에 보내고는 수술 자리를 봉합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나는 두 손을 꽉 부여잡고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속이 바질바질 타들어갔다. 1분 1초가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15분이 지났을까? 의사의 청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심장을 꼭 붙잡고 손이야 발이야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일반 병실로 돌아가도 되겠어요. 양성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꼭지를 틀어놓은 수돗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바질바질 속을 태워 이미 검은 자가 된 마음의 잿더미가 안도의 눈물에 걸쭉하게 반죽돼 같이 흘러내렸다. 아가리를 쩍 벌리고 혈안이 돼 내 건강을 노리고 있는 악마에게 자칫 유방 하나를 뜯겨올 뻔했던 아슬아슬한 순간을 천만다행으로 모면했으면 환호가 터져 나와야 하겠는데 나는 눈물이 앞섰다. 그 눈물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으리라. 수술실 밖에서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딸도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천만다행이라며 이젠 아무 근심 말고 푹 휴식하면서 회복하는데 전력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쓱해진 나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동안 자기도 긴장하고 두려웠을 텐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애써 밝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준 딸이 눈물나게 고마웠다. 병실 안은 공기마저 산뜻한 것 같았다. 폭풍우가 지난 뒤 먼지와 오물이 말끔히 씻겨간 청신한 거리처럼 말이다. 돌풍이 휘젓고 지나간 쑥대밭에서 무더기로 쓰러졌던 가늘픈 곡식들이 다시 생기 있게 일어나 따사로운 햇빛에 일광욕을 하는 광경이 떠오르면서 내 자신이 비춰졌다. 한번 당해보고 겪어보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친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좀 더 깊이, 좀 더 절실히 가슴으로 알 것 같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프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병마에 시달려본 사람만 안다. 전에는 그 깊이를 몰랐기에 처음에 보지 못했기에 위안의 말에 100%의 진심어린 마음을 담지 않았던 것 같다. 아픈 사람한테 한마디 응원이 그렇게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을 내가 당해보고 나서 알았다. 아픈 상처에 바르는 연고와도 같은 시들어가는 마음에 비춰주는 한올이 빛과도 같은 사랑을 더 멀리 더 길게 전해주고 싶다. 퇴원하던 날 딸은 수술실에 실려 들어가기 전 내가 사인할 때 그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으니 가족 모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만들지 말자고 했다. 암 그렇고 말고 피말리는 사인을 우리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함께 했는데요. 그래요. 쌓인 하나에는 두려움도 희망도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함께 적혔겠죠. 동의한다는 쌓인 글자 하나하나에 삶의 무게가 함께하기도 하죠. 오늘은 수술동의서에 담긴 무게와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이런 또 비슷한 사연을 지닌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사인들 속에도 때로는 이처럼 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인도 숨어 있었겠죠. 그래요. 언제까지나 이름 석자를 적는 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오늘 최미화 작가님처럼 이렇게 아픔을 겪고 나면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좀 더 마음 깊이 좀 더 진심으로 그 아픔을 함께 헤아려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뭐든 저도 가끔은 방송을 하다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물론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일 기쁘게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해야 하지만 가끔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많이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겠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쁠 수가 없잖아요. 누구든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굴곡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또 저희와 함께하는 이런 순간은 그래도 긍정적인 에너지 더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또 하는 마음에서 언제나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지만 가끔은 저도 마음 한구석에 또 누군가의 그런 가끔 우리 청취자분들의 모멘트도 보면서 누군가는 오늘 참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또 마음으로 정말 마음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과 감격스러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또 건강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가족분들 여성 클럽과 함께하는 한 시간도 우리 건강하게 사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럼 예전에 또리 엄마께서 추천해 주셨던 노래 박장현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 듣고 올까요?

오늘 작품을 듣고서 김경희님께서 저의 친구가 쓴 글이네요.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네요. 글도 아주 잘 써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줄 것 같네요. 너무 감격스러운 인생 이야기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마침 최미화 작가님의 네, 프로필이 작자 소개가 연변 여성 잡지에 실려 있어서 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예쁜 분 이렇게 예쁜 분이 이렇게 아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김경희님의 또 친구분이네요. 그래요. 그나마 네, 악성이 아니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박소님께서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당사자가 아니면 체감할 수 없는 그 공포, 주위의 친인 지인들이 암 환자로 판정받고 견디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서움, 아픔, 고통을 견디는 그들에게 오직 관심과 응원을 보내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얼마나 느꼈던가. 저자의 다행스러운 양성 결과에 저 역시 함께 안도의 숨을 쉬게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관리 잘합시다. 맞아요. 지금은 정말 네, 여러 가지 무서운 병들로 네, 몸살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동영상을 네, 접할 때면 마음이 정말 네, 무겁고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냥 네, 빨리 쾌차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저도 박소님처럼 건강을 소중히 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박정음님께서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향기님께서도 가슴을 조이고 숨을 죽이며 방송을 들었습니다. 결과가 해피엔딩이어서 정말 감격입니다. 맞아요. 저도 네 결과가 어떨지 하면서 네, 이 문장을 선택할 때 그랬거든요.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한 여자로서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무서운 병이라서요. 네, 지금도 또 이런 병으로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응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거. 그래요. 오늘도 또 병마와 싸우고 계실 모든 분들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보고 또 지금 우리 또 모든 분들은 내 건강에 좀 더 유의하셔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최원무님께서 저도 다양해서 교통사고로 혼자서 사인하고 수술실 들어가면서 엄청 무서웠습니다. 친구한테 가족들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수술하고 나와서 혼자서 회복하고 눈물 흘리면서 치료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네요. 맞아요. 교통사고가 나셨겠네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정말 네,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이런저런 사연이 있고 사람마다 이런저런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금방 향기님께서 네, 외손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저만 가만히 볼게요. 어쩌면 아기 때보다 지금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아들 기백이와 언젠가 함께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너무 귀여워서 힐링이 다 되네요. 네,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더 밝은 에너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1: 北京时间10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벚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진행의 르녹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시집 달을 물어 나르는 새는 오고 가고라는 시가 실려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들 오고 간다. 한 사람 오고 한 사람 가고 또 한 사람 오고 또 한 사람 간다. 다른 한 사람 오고 다른 한 사람 가고 또 다른 한 사람 오고 또 다른 한 사람 가고 밤 검은 하늘에서 검은 비가 내린다. 네, 세상살이 순리가 왔다 가고 채워졌다 비우는 무한한 반복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오고 갑니다. 기꺼이 왔다가는 이내 가버립니다. 숨도 들어왔다가 나가고 계절도 왔다 가고 밤도 왔다 갑니다. 우리도 그 순리 속에 살면서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죠. 무엇은 보내고 무엇은 맞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꿈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닐까요?

네, 문학의 세계에서 다양한 삶을 만나는 시간. 따뜻함과 감동으로 에너지를 실어주는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최순희님의 작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돌이 내 마음에서 꽃을 피우다.

퇴직 후 사람은 취미에 따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자연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나. 특히나 돌을 좋아하는 취미는 내 후반생을 새로운 삶의 쾌락에 빠지게 했다. 평생 유치원 교육에 종사해오던 나는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 애들을 떠나니 마음이 허전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질 줄 몰랐다. 내 손을 거쳐 학교에 간 애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나는 거의 모두의 이름을 기억했고 학부 형들의 얼굴도 다 알고 있다. 그 무렵 우연한 기회에 친구와 함께 소속 애호가들의 모임에 갔다가 돌과 인연을 맺게 됐다. 나는 돌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산이나 강을 특별히 좋아했고 나는 별 고려 없이 소속 협회에 가입했고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탐석을 시작했다.

참석하는 분들을 따라 나서서 강가를 헤매며 이상하게 보이는 돌을 주워받자 담석 끝에 하는 평의에서 선배들에게 퇴짜를 맞고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남에게 뒤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지라 책을 빌어 본격적으로 수석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수석에 대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돌에 깊이 매료됐다. 수석인들은 말없는 돌 하나에서 사람들은 대사연을 보아내고 인생의 천리를 터득한다고 했다. 손으로 들 수 있는 자그마한 돌 하나에서 어릴 때 자라온 고향의 뒷산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에 대한 애착이 아니고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책종의 수석 소장가들의 말은 의미가 심오했다. 한자 안팎의 돌에 벙우리가 솟아있고 능숨이 흐르고 고립해여 계곡을 이룰 때 멀리 떨어진 산악과 구름과 평원을 입체적으로 실감하는 것은 높은 경지의 감상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일찍 수석에 입문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쓰고 있다. 수석은 령과 뱀이 뒤엉킨 듯 괴상하고 다양한 주름과 굴곡이 많을수록 수준 높은 상태로 진다. 깊숙한 동굴, 깊은 골짜기, 가파르고 험한 산봉우리 등이 바람과 물의 영향을 버텨내고 꿋꿋이 견디는 것을 보면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생동감과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위엄과 괴이함과 장중함을 느낀다. 수석의 엄숙하고 과묵한 기상과 고고초탈한 자세에서 우리는 모름지기 영생불멸의 염원과 삶의 보람을 찾고 배워간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정 돌에 빠지기 시작했다. 수석협회의 약속이 잡힌 날이면 전날 밤부터 잠을 설칠 때가 많다. 돌을 찾을 때면 속으로 오늘은 어떤 녀석들이 나와 인연을 맺을까라고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어 가슴이 벌렁거리기도 한다. 마치 젖선을 보러 갈 때의 심정과 같다고나 할까. 탐석하러 가는 길은 모든 게 달리 보인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구름과 언뜻 지나가는 산과 요요히 흐르는 강은 마치 나를 보고 어서 오라고 선짓하는 것 같다. 산과 강을 끼고 펼쳐진 돌밭에 들어서면 오늘은 멋진 돌을 만날 거라는 희망에 가슴이 부푼다. 울긋불긋 아름다운 여러 가지 류행의 돌들이 어서 나를 찾아가세요 라며 부르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탐석을 시작하면 쉽지가 않다. 술래 잡기 하듯 꽁꽁 숨어버린 돌들이 점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법에 찾기 하듯 뒤지고 또지고 번지고 파헤치고 녀석들은 점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협회 회원들을 쳐다봐도 소심에 잠겨 묵묵히 여기저기 뒤지는 걸 보아 그들도 나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주로 문양석과 어석에 애착이 많다. 그 넓은 돌밭에서 요표하게 검고 반짝이는 어석이 보이면 무조건 손에 들고 여리저리 살펴본다. 그런데 돌은 나를 걸리기라도 하듯 뭔가 보여줄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아무런 형태나 문양도 보여주지 않아 실망한다. 때론 마음에 드는 돌이 나타나지 않아 화가 나기도 하지만 참고 묵묵히 돌밭을 뒤져야 한다. 저 멀리서 경험 많은 선배들이 가끔 전 돌을 주었다고 높이 흔들어대면서 소리 지르면 나는 공연히 조급해나고 모든 생각과 시선이 돌에 꽂히게 된다. 그렇게 돌에 정신이 팔려있다 보면 어느덧 해는 중천에 뜨고 배에서는 꼬르륵하며 밥 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돌밭에 모여앉아 먹는 점심 한 끼는 너무 행복하다. 모두들 자기가 싸온 도시락을 내놓고 서로 권하면서 식사를 한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돌밭에서 하는 식사는 어느 호텔에서 먹는 산의 진미가 울고 갈 정도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점심 후에는 또다시 탐석이 시작되는데 눈뿌리 갚을 정도로 돌에 정신을 팔고 열심히 찾다 보면 간혹 문양석도 나오고 오석도 나와 사람을 즐겁게 한다. 그때면 환호성을 지르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탐석에 지장이 될까봐 배낭에 정히 모신다.

집에 돌아오기 전에 한 곳에 모여 간단한 평가가 진행되는데 그 순간은 공연이 가슴이 쿵쿵 거릴 때가 많다. 돌에 대한 수석인들의 평가는 다양하면서도 예리하고 냉철하다. 그렇게 엄선되어 인정받은 마음에 쏙 드는 돌을 안고 귀가할 때의 희열은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금옷에 취한 지 어언 4년 반 세월이 흘렀다. 탐석은 자연 환경도 중요한 만큼 아무 날이고 갈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금년 봄에는 비 온 뒤에 가야하 쪽으로 탐석을 갔다가 강물에 빠져 위험했던 적도 있었다. 사람의 눈길이 잘 닿지 않는 물 밑에도 가끔 좋은 돌들이 숨어 있어 장화를 신고 물 밑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러다 그만 발이 미끌면서 깊은 물에 빠지고 말았다. 장화를 신었던 터라 물이 장화에 차면서 몸을 가누지 못해 물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다행히 서구들이 달려와 일으켰으니 망정이지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다.

이른 밤 강물의 랭기는 몇 소까지 전해왔다. 그날 밤부터 며칠 뒹감기에 걸려 몸살을 앓기도 했다. 탐속하는 사람들은 날씨에 예민하다. 그러다 보니 때론 오랫동안 탐속을 못 나갈 때도 있다. 그렇게 탐속에 자주 빠지면 서구들이 그립고 돌밭이 그립고 산과 물이 그리워진다. 그럴 때면 자연에 파묻혀 사는 자연인을 다루는 텔레비전 방송 그램에 빠져 가란목을 축이듯이 마음을 달래곤 한다.

벌에 대한 사랑은 탐석에만 쏟아붓는 게 아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는 집에 진열된 백여섬에 내 살점 같은 돌들을 만지고 이슬 같은 물을 뿜어주면서 사랑을 쏟아붓는다. 어떤 돌들은 이젠 내 손길에 길들여져 기름기가 반지르르하다. 이렇게 돌과 마주하고 있다 보면 가슴에 쌓인 번뇌는 오간데 없어지고 마음은 소리 없이 자연으로 날아가 있다. 크지 않은 집안에 꽉 찬 돌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멋진 가구를 갖춰놔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뭔 돌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았는가고 나무라기도 한다. 모르는 소리다. 인생 황혼에 이 아름다운 돌들이 내 마음에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나는 언제부턴가 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오는 온갖 잡념을 물리치고 돌과 마주하는 조용한 시간이면 끝없는 상상으로 수많은 서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입으로 내뱉는 대화보다 눈길로 하는 대화가 더욱 많은 교감을 이룬다. 돌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내 눈길에 호응하며 내 심신을 즐겁게 해준다.

말 없는 돌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수석에 얼마나 심취됐는지를 말해준다. 사람들은 돌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높은 경지라고 한다. 그런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돌에 깊이 심취됐음은 사실이다. 집안 가장 중요한 자리에 수석장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각가지 수석들이 올망졸망 자리하고 있다. 마치도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즐겁다. 내 집에 돌을 들였는지 아니면 내 집이 자연에 파묻혔는지 모르겠다. 이렇듯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기분은 형용하기 어렵다. 내가 제일 아끼는 수석은 왕청 가야하 쪽에서 탐석한 선녀봉과 부부쌍봉, 괴물거기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동물과 사람 형태의 돌이 있는데 매양 쳐다볼 때면 마음이 풍요롭기 그지없다. 모두 착한 내 자식 같아 사랑스럽다.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딸과 외손녀는 처음엔 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었다. 새벽에 눈 뜨면서부터 돌에 정신이 팔려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니 자기들이 찬밥 신세가 되는 느낌이 들었었나 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애들도 나를 닮아 돌에 정을 갖기 시작하고 돌을 넣고 세상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아 행복하다. 손녀는 이젠 나보다 한술 더 떠 내가 수상한 돌의 그 형태에 따라 그림까지 그리는데 제법 독특한 그림들이 많다. 취미는 홀로 즐기기보다 물결처럼 전파되어야 한다. 동생들과 가까운 친척들에게 수석 사진을 보내면 재밌다고 난리들이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소속에 대한 그럴듯한 평가도 한다.

이제 내 주위에 수석 애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심취되고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인생의 황혼에 돌 하나에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니 내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말도 없는 돌이 내 마음에 늘 꽃을 피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말 없는 돌이 내 마음에 꽃을 피워주고 있으니 나는 돌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사를 보내고 싶다. 돌이 있어 행복하다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순희님의 작품을 보내드렸습니다. 돌이 내 마음에서 꽃을 피우다. 네, 이상 정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생 없이 손에 들어온 것은 몸에 익숙하지 않지만 고생해서 얻은 것은 소중해서 절대로 놓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고생한 만큼 소중한 것도 늘어갑니다. 네, 오늘도 열혈분투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초 우리 성은 자동차, 가전, 디지털 등 4개 분야에서 2구 환신 보상 실시 세칙을 발표했습니다. 흡연기, 가정용 가스레인지, 정수기 등 7가지 종류의 스마트 가전 제품을 보상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현재까지 2구 환신 정책을 통해 277억 원 이상의 소비를 견인했고 353만 명 이상의 주민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우리 성은 정책 혜택을 시장 동력으로 빠르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성내 자동차 기업, 판매상, 금융기관과 함께 자동차 즐거운 구매 카니발 소비 시즌을 개최하게 됩니다. 각 시, 지구에서 자동차 소비권 발행을 지원하고 특히 농촌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향촌 보급 특별 행사를 마련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 품목을 최적화 순환 운영하고 시장 수요가 크고 소비 견인 효과가 높은 품목을 적시에 보충해 룡강 주민들이 2구 환신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우리 성은 상업, 문화, 관광 다 산업이 어우러진 몰입형 소비 체험 환경을 구축하고 룡강 특색이 담긴 상징적 행사들을 선보입니다. 그중 룡강 미식 맛보고 룡강 절경 감상하기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각지에서 룡강 맛 음식 소비 촉진 시리즈 행사를 전개하는데 학강시는 미식의 달 행사를 열어 시민과 관광객이 생활의 정취 속에서 혀끝의 학강을 맛보게 합니다. 치치할시는 자룽두루미 구경, 치치할 불고기 맛보기 특색 소비 현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감옥사시는 크랜베리 수확 축제를 개최해 동극 크랜베리 특색 브랜드를 알릴 예정입니다. 할빈 중앙대가 중화 바로크 등 국가급 성급 야간 문화 관광 소비 집적구의 영업시간 연장을 장려하고 추석 보름달 야간 투어, 국경절 라이트쇼 등 테마 행사를 선보이게 됩니다. 또한 야간 공연, 야간 유람선, 야간 시장 등 업태를 풍부히하여 룡강 야간 소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유명 플랫폼과 협력해 흥룡강 특집 라이브 방송 행사를 펼치고 할빈, 목단강, 개서 등 9개 시 지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에 룡강 우수 상품, 룡강 맛 전시장을 구축해 룡강의 우수한 제품이 성 밖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가정에 보급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성내 각지는 정부 소비권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발행하고 소비 촉진 시리즈 행사 300여 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비권 발행 방향은 명절 소비 특징에 맞춰 자동차, 백화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 분야에 집중됩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흥룡강성 자가용 료행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각 시, 지구에서는 석유류 소비권 발행과 할인 혜택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유소에서 세차, 편의점 상품 할인 등 복합 혜택 패키지를 함께 제공해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밖에 할빈, 목단강, 감옥사 3개시에서는 온 오프라인 영수증 추첨 행사를 지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가 해당 지역의 소매, 숙박, 음식점 등 업종에서 소비하고 적법한 영수증을 발행받으면

유통 플랫폼을 통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석 국경절기간 할빈, 목단강 감옥사는 추첨 당첨 빈도와 상금 총액을 적절히 높일 계획입니다. 추석 국경절을 맞이해 할빈시 도리구 월림부서에서는 올가을 국화 경관 전시회를 야심차게 마련했습니다. 이번 국화전은 추석 명절 전날 방홍기념탑 전후광장에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국화전은 어월룡문을 핵심 주제로 하며 경관규모, 조경수준, 전반적인 배치가 역대 가을꽃 경관기록을 새롭게 경신했고 규격고도화, 품질 향상, 전역 환경 업그레이드를 실현했습니다. 도리구 월림부서는 강변 랜드마크 특색을 살려 상룡비상, 금리중랑, 층층이 겹친 파도 등 립체 국화조형물을 창의적으로 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불구불 이어지는 룡조형 경관, 정교한 테마 아치, 어긋나게 배치된 화탑, 따뜻한 쌍하트 소품 등 다채로운 경치를 조성해 겹겹이 층을 이루며 절제된 아름다움을 연출합니다. 각종 조형물은 깊은 뜻을 담고 있어 룡이 날아오르는 태평성세를 그렸으며 해마다 무사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힘찬 도약으로 기운이 깃들고 나라와 집안이 모두 원만하기를 바라는 소망도 담고 있습니다. 황금빛 9월, 대흥알령은 가장 먼저 울긋불긋한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조국의 첫 가을 빛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산과 바다를 넘어 천리길을 달려와 이 한정된 가을의 향연에 동참했습니다. 구름 틈으로 새어나온 은은한 빛이 산기슭에 내려앉고 이른 아침부터 가을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가을 빛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빛을 따라 가을을 만나는 슬로모션 사진 촬영 체험을 선보이며 가을 감상을 몰입형 기다림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331번 국도를 따라가면 올해 새로운 가을 추석 경로는 아무르강의 구불구불한 곡선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물이 군산 사이를 굽이쳐 흐르고 숲길을 지나면 올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신령만에 닿습니다. 예전에는 마카에 오면 많은 관광객들이 곧장 북극촌으로 향했지만 올해는 더 많은 사람의 카메라가 이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랑비가 내린 뒤 자작나무 숲에는 낙엽이 가득 쌓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올해는 다른 방식으로 몰입형 가을 걷기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산길을 따라 계속 걷다 보니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한 산비탈이 뜻밖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서면 흥룡강 강변의 실록도를 내려다볼 수 있고 뜻밖의 일몰 풍경도 마주하게 됩니다. 올해는 많은 관광객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왔는데 단순히 북극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을빛 속에 머물고 싶어서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북극촌의 강변 호텔과 민박들은 최고의 전망을 다채로운 산색에 내어줬습니다. 숙소가 여행 중 잠시 쉬어 가는 곳에서 가을을 찾는 목적지로 바뀐 것입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의 산색을 따라 구름 바다와 계곡, 숲과 국경강까지 북극 가을 풍경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을 수 있습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창의적인 가을빛 엽서 체험을 새롭게 선보여 관광객들이 직접 낙엽을 줍고 마음을 적어 대흥알령의 가을빛을 작은 카드에 담아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성의 가을은 오직 금빛 풍경만이 아닙니다. 감옥사시 달러 국립삼림공원에서는 780무에 달하는 광활한 보라색 꽃밭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원 측에서는 가을 관상 기간을 늘리기 위해 이른 봄부터 종자 선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버베나, 클로메아, 해당화 등 개화 기간이 긴 품종을 선택해 꽃이 피는 기간을 70일에서 90일까지 늘렸으며 국경절 무렵까지 아름다운 꽃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350m 길이의 안개 분수 시설이 가동되면 신비로운 안개가 감돌아 멋진 사진 촬영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26년도 흥룡강 인재 주간 인재 유치 행사가 일전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400여 개의 채용 단위가 적극 참여했으며 약 1만 명 규모의 채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 140개 핵심 단위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인재를 모집했습니다.
현재까지 흥룡강 인재주 간 오프라인 행사에 1만 7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상담 인원은 5만 3천 명에 달하며 이력서 2만 3천 여부를 접수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29번째 시간입니다. 아침 8시가 되자 해가 높이 떠올랐다. 북쪽을 바라보았으나 조용한 큰 길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전사들은 조급해놨다.
1: 연남홍제, 왜 아직도 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2: 아, 그러게 말입니다. 도자는 놈들이라면 시간을 재촉하겠는데요.
3: 혹시 그 포로놈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닌지 모르겠어.
1: 그 놈이 이미 포로되었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3: 그건 그렇지.
1: 잠시만요. 저기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0: 소리 나는 쪽을 따라 멀리 북쪽 큰 길을 바라보니 집차의 유리가 아침 햇빛에 번쩍였다. 그 뒤를 따라 땅크가 나타나고 그 뒤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큰 길을 메우며 달려오고 있었다. 자동차들은 철갑모를 쓴 보병들을 콩나물 시루처럼 박아싣고 대포들을 끌면서 기세 사납게 밀려오고 있었다.
4: 전투 준비!
5: 먼저 앞에 선 자동차들을 까보시면 땅크의 길을 막아버릴 수 있고 그러면 전투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오.
4: 알겠습니다.
5: 내 구형이 떨어지면 화력을 자동차에 집중하.
4: 예. 네.
0: 자동차가 산 앞에 이르렀다. 곽상이 사창을 축혀들었다. 앞에 섰던 자동차들이 허탄에 맞아 멈춰버렸고 보병들은 어쩔 줄 몰라 갈팡질팡이었다. 있던 땅크들이 불타고 있는 자동차를 밀고 나왔다. 곽상이 땅크를 까부술 전사를 찾고 있을 때 진지에서 속사포가 뛰어나왔다. 속사포는 수류탄을 쥐고 땅크를 쫓아가면서 무한 궤도에다 수류탄을 끼워넣었으나 두 번 다 굴러나왔다. 그는 땅크의 뚜껑을 열려고 애썼으나 열리지 않았다. 땅크는 벌써 불을 켜고 먼 곳으로 가고 있었다.
4: 빨리 내려와! 어서 내려오라고! 그러다가 적들한테 끌려가겠어!
0: 땅크가 일리 남짓이 달아나서야 속사포는 땅크에서 뛰어내렸다. 두 번째 땅크도 도망치면서 위협을 주느라고 포를 몇 방 갈겼다. 그 땅크까지 도망칠까봐 조급해난 곽상이 외쳤다.
4: 누가 두 번째 땅크를 까부시겠어?
6: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7: 저를 보내겠다고 승낙하지 않았습니까?
8: 안 내서 보내지 않소. 나에게 아무 힘도 두지 않는단 말이오.
5: 왕자발 동무는 좀 이따 보기오. 자, 그럼 이번에는 화정방 동무가 가.
8: 알겠습니다.
0: 말을 마친 화정방은 폭파통을 안고 진지에서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몸가짐이 날린 그는 인차 땅크를 따라잡았다. 땅크에서 내뿜는 기관총 사격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폭발통을 무한 궤도에 든든히 끼워넣었다. 폭발통이 굴러떨어질까봐 불을 달아놓은 후 폭발통을 쥐고 같이 달리다가 거의 폭발될 민박에 길가의 도랑으로 굴러들어갔다. 폭발되는 것을 지켜본 세 번째 땅크는 얼른 발동을 걸더니 기관총 사격을 하면서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다. 화정방은 도랑에서 무리를 쳐들고 땅크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몸을 날려 땅크를 잡았다. 화정방은 태연하게 수류탄 뚜껑을 열고 혀 끝으로 도화선을 핥아서 꺼내어 그것을 손가락에 감았다. 그리고는 수류탄을 감시 구멍으로 가까이 들이댄다. 바로 그때 갑자기 땅크 뚜껑이 열리면서 미국놈의 머리가 불쑥 솟아나왔다. 화장반이 몸을 돌리면서 미국놈의 머리카락을 거머쥐려 했으나 한 발 늦었다. 총에 맞은 화장반이 몸을 비틀면서 땅크에서 굴러떨어졌다.
9: 화장반! 화장반 오버!
0: 박선이 눈을 부릅뜨고 땅크를 노려보고 있을 때 애꾼 왕대발이 벌써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왕대발은 수류탄 묶음을 안고 혁대에도 수류탄을 차고 있었다.
8: 대장놈아, 난 낙후한 놈이긴 해도 우린 오랜 전우관이야. 우리 사이에 비록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임무까지 주지 않았어야 되겠어? 대장놈아, 남들은 땅크를 까부시고 공을 세우는데 놈은 나에게 왜 그런 기회를 주지 않소? 기회를 줘야 나도 지난날의 잘못을 비봉할 게 아니오.
3: 좋소, 동무가.
8: 그럼 내가 하는 걸 잘 지켜.
0: 원개발이 산비탈로 달려 내려갔다. 땅크가 그에게 맹렬한 사격을 퍼붓자 그는 머리를 땅에 박고 쳐들지 않았다. 잠시 후 전투 경험이 풍부한 이 노전사는 머리를 번쩍 쳐들면서 수류탄을 던졌다. 수류탄 폭발로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올랐다. 순간 왕대발은 연기 속을 헤치고 땅크 쪽으로 육박해 나갔다. 그는 수류탄 묶음을 무한 궤도에 끼워놓고 도화선을 잡아당겼다. 행운과 함께 땅크가 모조섰다.
10: 과연 전투 경험 있는 노선사와 다르긴 달라.
9: 왕대발이 다르긴 달라.
0: 전사들이 왕대발이 성공해 환호를 보낼 때 무한 궤도가 끊어지지 않은 땅크는 다시 발동을 걸고 빠져나가려고 용을 썼다. 땅크가 도망치려는 걸 본 왕대발은 총알처럼 달려가더니 땅크에 매달렸다. 아까 화정방의 교훈을 살린 왕대발은 아예 땅크 뚜껑 위에 척 앉아서 침착하게 비결을 찾고 있었다. 땅크가 자동차 부대 쪽에 접근하면서 도랑에 숨어있던 적들이 왕대발에게 총을 쏘았다.
9: 왕대발! 빨리 내리라고!
11: 위험하오! 빨리 뛰어내려!
9: 빨리!
0: 그러나 왕대발은 뛰어내리지 않았다. 하늘이 빗발치듯 날아왔지만 그는 덤비지 않고 땅크에 몸을 착 붙였다. 그는 손으로 땅크의 기름통을 만지는 것 같더니 인차 땅크에서 굴러내렸다. 불빛이 번쩍이더니 산단 같은 연기가 솟구쳤다. 땅크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9: 잘한다!
11: 이야! 잘했다!
9: 기름통이 폭발했다!
11: 불이 달렸다!
9: 땅크에 불이 달렸다!
11: 땅크에 불이 달렸다!
0: 이때 화정방은 이미 구원되어 산 너머로 옮겨갔다. 곽상이 달려가 보니 어깨에서 흘러나온 피가 뒤집어 입은 흰 속옷 안을 붉게 적셨다.
3: 화정방 도모, 어떠소?
1: 제가 너무 소홀했습니다.
3: 상처가 몹시 아프지?
1: 며칠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3: 혹시 내장 상하지 않았소?
1: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3: 동우는 아주 잘 싸웠소. 병원에서 치료를 잘하.
1: 저 인사 뛰어내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3: 그래, 돌아올 수 있고 말고.

0: 박상이 제자리로 돌아오자 왕대발이 헐떡거리며 뛰어왔다. 모자가 벗겨져 맨몰이 바람이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다.
1: 잠깐세 보살이 될걸. 그래, 놈들의 총탄에 맞지 않았소?
2: 놈들의 총알이 어떻게 내 몸에 붙는다?
1: 너 큰 소리지.
2: 큰 소리라니. 오늘 내가 싸우는 걸 보지 못했어?
1: 그래, 그래. 참 잘 싸웠어. 오늘 동문은 로던사의 솜씨를 멋지게 보여줬어. 전투가 끝나면 동무의 공을 평해주겠어.
2: 공들고 뭐고 그런 소리 이라며. 근데 이른다 놈은 내 한 가지 중요한 걸 보고해야겠어.
1: 중요하다는 게 뭐요?
3: 저기 봐. 저 땅크 뒤에 서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동차에 다량이 가득 실려있어.
1: 똑똑히 봤어?
3: 아, 내가 땅키 매달려 그쪽으로 가면서 똑똑히 봤거든. 틀림없어.
1: 알았어. 교량 동무.
4: 네?
1: 대원총반에서 소위탄을 준비.
4: 알았습니다.
1: 저기 적 땅크 뒤에 서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동차를 납세겨.
4: 알았습니다.
0: 소위탄을 반탄창밖에 쏘지 않았는데 벌써 자동차에서 불줄기가 뿜겨져 나왔다. 자동차가 폭발하면서 파편들이 날리자 자동차 옆에 도랑에 엎드려 있던 적군 포병들이 아우성을 지르면서 산지 사방으로 내뛰었다. 가까이 서 있던 자동차와 탱크들도 다투어 꽁무니를 뺐다. 삽시에 온 산골짜기는 뽀얀 연기에 휩싸였다. 탄약차의 폭발은 전사들의 사기를 고무했다. 박상은 싸움터의 동정을 냉정하게 살펴보았다. 반경리 북쪽에 이른 적들은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더니 큰 길가에 집결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지의 앞뒤 좌우에 적들이 쏜 대포 탄알이 날아왔다.

0: 22여 분간의 대포 사격에 전사들은 무리도 들지 못하고 전호 속에 숨어 있어야 했다. 대포 사격을 멈춘 후 한 계령가량 되는 적들이 산 아래로 몰려왔다.
1: 동문회! 조선 이민들이 원수를 갚을 때가 왔소! 좀 더 접근시킨 다음 사격하오!
0: 하지만 그때 꼬마반은 벌써 적들 쪽으로 지쳐나가고 있었다. 한계 패도 되지 않은 적들이 다가왔을 때 꼬마반은 몰 사격을 퍼부었다. 그러자 적들은 스무나 뭉개의 시체를 남기고 주랭랑을 놓았다. 얼굴이 일그러진 곽상이 꼬마반 쪽으로 달려왔다.
1: 누가 총을 쏘라고 했어?
2: 아, 저희 잘못입니다. 제가 조성모를 말려내지 못했습니다.
1: 동무들은 오리를 쫓아내는 그따위 전술을 어디서 배웠어? 적일보, 동무들이 쏴 죽인 놈이 대체 몇 놈이나 되고 도망친 놈들이 몇 놈이나 되오? 우리는 적들을 쫓아버릴 것이 아니라 소멸해버려야 하오. 쫓아버리면 놈들은 또다시 우리를 공격해올 것이오. 그래, 이게 수지가 맞소?
3: 그야 수지가 맞지 않지요. 아까 적들이 포를 쏠 때 우린 머리도 들지 못하다 보니 참을 수 없어 한바탕 갈겨주었습니다.
1: 참을 수 없어도 참아야. 이를 악물고 적들을 더 가까이 접근시킨 다음 답세게요. 적들을 쫓아보내기만 하면 어제 만난 그 조선 아주머니를 대할 면목이 있어? 놈들에게 무참히 학살되어 구린기에 묻힌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소?
4: 연상 동지, 반반전도 때 두고 보십시오.
1: 다른 동물들도 잘 듣소. 적들을 그냥 쫓아오려면 엄한 처벌을 받을 줄
5: 알았습니다.
0: 잠시 후 적들이 제2차 포사격을 하더니 한계련의 보병이 돌격해왔다. 적들이 산비탈에 기어오르기 시작했으나 곽상은 사격 신호를 하지 않았다. 이제는 미국 병사들의 씩씩거리는 숨소리까지 똑똑히 들렸다. 꼬마 나팔수가 나팔을 입가에 가져가더니 살그머니 물었다.
6: 신호 나팔을 불납니까?
0: 곽상은 나팔수를 보지 않고 적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적들은 좀 전에 있은 드센포 사격에 산호의 사람들이 다 잘못된 줄 알고 열주머니가 커져서 아군 진지에서 25m 떨어진 산비탈 호미진까지 기어올라왔다. 그제야 곽상은 나팔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사이에 산비탈 후미진 곳에는 적들의 시체가 어지럽게 널렸다. 허위를 뚫고 살아서 도망친 놈들은 몇 놈 되지 않았다. 등군과 주부가 산마루 위에 올라서서 전장을 살펴보고 있을 때 남쪽으로부터 대포 탄알이 날아왔다.
7: 이건 적의 다른 부대인 것 같구만.
8: 벌써 남쪽에서 포탄이 날아오니 늘데없이 적의 전문부대가 오는 것이게요.
9: 어, 일행입니다. 지금 남쪽 강줄 저쪽에 적의 단크들이 나타났습니다.
8: 동무들은 남쪽으로 떠는 적들을 필사적으로 막으네요.
9: 하단오지, 먼저 마십시오. 이 육형이 살아있는 날 진지는 꼭 지켜내겠습니다.
8: 만단의 준비를 해요.
9: 알았습니다.
0: 수화기를 놓은 등군과 주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남쪽을 살펴보았다. 드디어 대동강 남쪽 큰 길에 적의 탱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병들을 꽉 박아 실은 자동차들이 10여 대의 탱크 뒤에서 강변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8: 병동이고 아무래도 방어의 중점을 북쪽에 둬야겠어.
7: 그렇지, 남쪽만 주의하다가는 놈들의 꼬임수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0: 남쪽에서 증원 부대가 오고 또 총포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자 북쪽에 있던 적들은 사기가 북쪽을 났다. 아, 정경비 남쪽이 집결한 탱크들과 북쪽 큰 길이 있는 류탄포군은 3년 진지에 맹사격을 퍼부었고 적기도 북한을 토하였다.
4: 3면을 지원하지 않으면 진지가 돌파될 위험이 있어. 3면 주변의 각 부대들에게 3면을 지원하라고 통지하.
0: 각 부대에 통지하고 있을 때 연락병 소령이 급히 뛰어왔다.
10: 단선 동지, 진지가 돌파되었습니다.
11: 진지가 돌파됐다고?
10: 네, 저길 보십시오.
0: 남쪽에서는 적의 탱크들이 벌써 강을 건너 북쪽 기슭에 이르렀고 앞에선 몇 대는 큰 길에 올라서서 달리고 있었다. 1년과 1령리의 진지에서 전사들이 아래로 철수하고 있었다. 등군은 구화통이 터져 소령이 차고 있던 사창을 뽑아들고 산 아래로 내려갔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쾌하고도 흥겨운 리란 가수의 노래 연변의 꿈피우리로 오늘 요청한마당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실현해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새로운 희망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함께 꿈을 만들어간다면 그것은 더욱 아름답고 큰 꿈이 될 듯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멋진 인생을 그려가면서 멋진 꿈을 펼쳐보면서 조화롭고도 문명한 사회를 구축하는 일원으로 돼보는 건 어떨까요? 계속하여 임양숙 가수가 부른 노래 고향의 청제비를 감상합시다.

부산에 거주하는 윤정우입니다. 오늘은 영길시 조행천진에 거주하는 저희 어머님 강화구 89세 생신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는데요. 올해는 어머니 생신에 꼭 고향의 단위로 했습니다. 하지만

0: 대상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머님 귀신 즐겁게 보내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오.
1: 네, 그럼 림창호 씨가 어머니 생일을 축하하면서 요청한 노래 어머니 팔베개를 보내드립니다.

0: 혼자서 열심히 가꾸고 만들어가는 꿈도 의미가 있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꿈이 더더욱 아름답다고 합니다. 화룡시의 김정복 씨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밭을 꼭꼭 채우는 것도 좋지만 많이는 베풀면서 주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두 자식도 성장하여 맡은 바 일터를 찾고 남편도 하는 사업이 잘 되어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돼준 남편과 어려운 시절 많은 도움을 주신 친척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소품 사랑 배달을 요청해봤습니다. 이 밖에 용정시 로토구진 대마촌 제4촌민소조의 남련순 씨도 남편 문길 씨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소품을 요청해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1: 여기가 다...
2: 보투리.
1: 에?
2: 보투리.
3: 저 어디서 나를 부르?
2: 여기요.
3: 여기라게 어디일까?
2: 여기라니까.
3: 저 이 안에 사람 있을까?
2: 야.
3: 무슨 사람이다. 근데 나는 여기 아니고 저기 101호로 배달 왔습니다.
2: 배달번호 2019 맞지?
3: 예, 2019 맞긴 맞습니다.
2: 네, 불렀어.
3: 아, 손님이 불렀을까? 아, 그거 깜짝 놀랐다. 버터리 하니까 왔다닥 놀랐.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배달번호 28번 이모. 아, 나, 나. 야! 아! 어떻게 될까? 예?
4: 요거 좀 열어달라고.
3: 높게 말하셔. 아이 느낀다.
4: 아이가 좀 열어달라고.
3: 열어달라고.
4: 아, 예.
3: 채워. 야, 이 안은 어째 들어갔을까? 야, 괜찮을까?
2: 야, 네.

0: 이 내 편에 내 오늘 그새 야 그새 에이 정말 딴지 여기 여기 있습니다. 네.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아, 저 선생님,
2: 어때요?
0: 잘못 적었습니다. 요 위에다는 받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되고요, 밑에다는 보내는 사람 주소를 적어야 된다고.
2: 맞소. 더 101호까지 배달아.
0: 101호로?
2: 야,
0: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2: 아니 무슨 포트리 마세리다 사오야? 배달을 하면 할게지.
0: 아니 뭐 요리 같이 하면 되는 손님 절로 가면 되지. 어째 포트리 씁니까?
2: 어서.
0: 이거 뭡니까?
2: 아, 뭐이겠소? 배달할 먹어야지.
0: 야, 배달을 하다가 저런 사람 좀 무섭게. 이거 또 뭐야? 요구사항, 받는 사람을 훈계하듯이 또박또박만 말해야 한다. 한 내사 뭐 이런 배달을 하면 좋지. 무슨 뭐 매일마다 열번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 부자 되겠다, 야. 안녕하십니까, 만능 배달입니다.
3: 저기다 넣으셔.
0: 예. 아, 이야, 무슨 물.
3: 거기다 놓고 가셔.
0: 아이, 그래야겠다. 잠시 여기 와줄 수 있을까?
3: 예?
0: 여기 와줄 수 있을까?
3: 어째?
0: 아니, 저 손님이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3: 요구사항인데 무슨 요구사항?
0: 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터넷 중독 구매를 즉시 중지하라. 나는 마윈이 아니다. 스마트폰 당장 폐기해라. 점점점. 와타람 마사 놓기 전에 배달 끝. 예, 포털비 10원. 예.
3: 그 사람이 보낼 때가?
0: 아! 꼬리 마이 큰 삼촌이 보내서 왔습니다. 예.
3: 그 꼬리 큰 삼촌이 내 나그네입니다.
0: 예? 아, 남편인가?
3: 저
0: 포털비 10원입니다. 예.
3: 배달 하나 더 해주셔.
0: 예, 알았습니다. 만능 배달 원석으로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어떻게 딴을 달랄까?
3: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하시고. 내 인터넷에 에? 뭘 사든지 말든지 떡 먹을 수 상황인가? 무슨 상황인가? 내 똑똑히 말해줄게.
0: 뭐?
3: 나는 인터넷 구매를 계속 할 것이고 더 빠른 인터넷 구매를 위해서는 핸드폰도 최신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째?
0: 무슨 거?
3: 단식 하든지 말든지
0: 에?
3: 굶어 죽든지 말든지 똥은 맘대로 하죠.
0: 무슨 거?
3: 하죠.
0: 아유, 어째 내가 핸드폰 바꾸면 바꾸고 내가 무슨 상관? 나는 포털인데 내가 어째 그럴까?
3: 여거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저기서 짱펑 안에 있는 나그네인데다가 그대로 배달해 주셔.
0: 아, 이게 그거는 배달 내용일까?
3: 또 이 방부과?
0: 쫘! 어디 이런 부부가 다 있니? 하이! 내 뭐 전에 녹음기가 나세? 아, 그리고 내 이제 긴 거 내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다 어떻게 암송내는가? 걔네 내 어째 다 암송냈지? 아, 내 이 청명하단 말, 이제 뭐였던가? 어서 단식하든지 배달 하면 되겠지 무슨? 에. 저 배달이 왔습니다.
2: 또 무슨 배달?
0: 나오시오. 내가 맞혀.
2: 어째 이랬냐?
0: 네. 핸드폰 구매하든지 말든지 똥하고 무슨 상관일까? 예?
2: 어째 이랬냐?
0: 내 똑똑히 말해줄게. 예? 지금부터 나는 핸드폰도 받고 전화도 받고 집도 받고 똥먹고 싹 바꿔.
2: 야야야야,
0: 단식 하든지 말든지 굶어 뒤지겠어 뒤지고 똥먹 만들.
2: 단식.
0: 배달 끝. 버터비 20원입니다.
2: 시간 네.
0: 버터비
2: 굶어 죽든지 말든지
0: 일일피네네
2: 정말 이게
0: 어쩌라고.
2: 어째 올라갔다. 버터비 배달 하나 더!
0: 아니, 나는 20원만 좀 가겠습니다.
2: 자!
0: 예? 어째?
2: 넌 눈이 멀었지,
0: 응?
2: 니 하도 곱게 생기니까, 내 아무 괴로워해줬더 말이야. 이게 어쩐 남편이 꼭대기에 올라왔다. 뭐, 버리기까지 못하고 싶어도, 응? 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었어, 응? 너는 호강시켰으면, 남편 꼭대기라도 잘해야 되지. 이기라고 사, 눈만 떨어지면 핸드폰 제대로. 여대는데 나선 밥 한 끼 해도 응? 내가 그렇게 또 독일 반가봤는데 네 알몽도 돼지고기 한번 싸왔니? 응? 발발이 켜도 네만 낫겠다 야.
0: 발발이?
2: 내 인생 최대 실수는 네하고 결혼한 게다. 최대 실수고 최대 알몽이다.
0: 아, 어쩌려고?
1: 이 인대사 다 얼마나 해?
0: 이것도 그러니까 배달 내야 할까?
2: 저희한테 배달해라.
0: 배달해라고?
2: 배달비

0: 역시 对方 부과다. 무슨 개나 에이 모르겠다. 나도 돈부터 받고 못 배당이다. 야! 아자! 내 니가 결혼하기 내 정말 최대한 실수다. 하더니 생긴 게 고급가나 내 니가 잔치랬지. 어? 니 내 언제 돼지고기 먹기 싶어서 나를 돼지고기를 한번 싸줬니? 돼지고기 먹기 싶어서 그랬는지. 개고 똥똥이 말해서 개 너는 정말 개를 키워준지 만났겠다. 어제
1: 전화입니다.
0: 예?
1: 배달 하나 더 해주세요.
0: 아, 저는 나 실수다. 좀 배달
1: 먹... 배달 하나 더 해주세요.
0: 모니터리 싹 빠졌는데 배달 어떻게 할까?
1: 이제 예. 만능배달 회사라고 했지?
0: 예.
1: 그 회사 고마니까.
0: 예.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합니다. 예.
1: 근데 지금 손님이 이렇게 간절히 배달 원하고 있는데 아 하겠단 말이지?
0: 아 그게 아니라
1: 내가 좀 의심이나 차핑 올리라고
0: 할게? 야 같게? 그게 아니라 근데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시키면 해야 되니까
1: 마지막을 한 번만 딱 해주시오.
0: 진짜 마지막이지?
1: 진짜 마지막 한 번입니다.
0: 그럼 이번엔 좀 더 좀 유효한 걸로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1: 아니 이번에는 더 강렬합니다.
0: 무슨 게 더 강렬하다고?
1: 체력이 좀 소모될 겁니다.
0: 체력이 소모된다고? 내 이럴 줄 알았는데 아침에 또 깨닫게 오른쪽 눈이 또 붙어있더라면 그래 얼마나 체력이 소모될까?
1: 거기 저 짱콜 보이지?
0: 예, 네, 보인다.
1: 당장 달아가서 저거 뭉개버리죠.
0: 무슨 뭉개나라고?
1: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네. 완전히 깨끗이 철저히 납작하게도 뚱쳐내놓죠.
0: 아, 네, 이거 좀 너무하실까? 아무 그래도 한 평생 같이 산 남편인데 저 짱폰 뭉개놓으면 저 삼촌이 어디 가자니까?
1: 뭐시게? 네? 남편? 남편이면 남편답게 놀아야 남편이지.
0: 아, 그래도 그렇지.
1: 만능 배달 회사 구호.
0: 손님이 시키면 뭐든지 다 한다.
1: 그럼 뭘 망설이고 있습니까? 앞으로 떨겨.
0: 야, 저, 아이고 오진이 마살라는데. 삼촌이 또 어째? 이번에 정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 야, 어째 이러니? 아구야. 어째?
0: 여기 앉아 보면 다 압니다.
2: 앉아서 보면 안다고.
0: 네. 그럼 내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2: 어?

0: 완전 끝났습니다.
1: 네 정말 잘한다. 배달 확실하게 하는구나.
0: 감사합니다.
1: 아 감사 거지 뭐. 네 배달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아, 야야 어때? 어,
0: 내 체력이 다 바닥나고서 배달 정말 못하겠다.
1: 전원이다.
0: 아이 전원이고 이만원이고 못한다.
1: 야야야. 아버지.
0: 아 못한다는데.
1: 네 집에 아버지 있지?
0: 아버지 있지 뭐.
1: 네 생각해봐라. 너네 아버지 사는 집은. 누기 와서 이렇게 관철을 가져와서 막 허물 해놓고 막 야야 이래놓고 니 가만히 있게? 니 가만히 있게?
0: 누기 무게나는가? 내 어디 가만히 있을까?
1: 누기? 누기? 내 지금 이게 짬뽕임 이 박사장님 문제인 게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 너네 어디 자존심까지 한 대 싹 박사장 다 모았다
0: 그래? 내 어찌면 될까?
1: 남자는 뭐야?
0: 남자가 의리지
1: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0: 내 삼촌 시키는 거 다 하면 되지
1: 야,
0: 네?
1: 지금부터 내 네 친삼촌이다.
0: 무슨 개라고?
1: 조카.
0: 삼촌이.
1: 조카. 조카.
0: 네?
1: 소유자네 집 가게 되면 택배를 한 물건이 한 무대 있을 게다.
0: 나도 봤습니다. 우리 회사 창고 물건보다 더 많을 테다.
1: 그거 그냥 당장 달아가서 그냥 빵. 뽈 마스 그래서 싹 박살내서 바깥에 왈왈 다 뒤져버려
0: 알았습니다
1: 아 근데 조카
0: 네?
1: 이번 배달은 좀 위험하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될 것 같다
0: 생명의 위험까지?
1: 아 근데 너무 근심을 하지 말라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쳐
0: 걱정 마셔 내 꼭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1: 조카
0: 네?

아, 진짜.

0: 아이고, 무슨 야, 우리 버터님 이렇게 헐쳐졌습니다. 죽다 선생님, 모서리 마저 말라대 죽네. 무슨 가족 사진구나. 아, 이렇게 행복하가서 어째서 자꾸 이렇게 싸움하는 거야? 내 감상과야. 삼촌, 어떻게 돼? 반응이 어떻대? 아, 뭐. 저. 아, 야, 이게 네 개 다 좀 있어라.
1: 아, 됐습니다.
0: 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1: 나 닮아.
0: 잘생겼다.
1: 아, 22살이다.
0: 22살?
1: 아, 이제 대학 3학년 게 그놈의 꿈이 법과에 되는 게 꿈이란다.
0: 법과?
1: 응.
0: 야, 대단하구나. 아, 저 삼촌.
1: 어?
0: 아, 그리고 저 아재하고 너무 싸우지 마셔. 아재 저리하는 게 다 위로봐 그냥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1: 아.
0: 아이, 그게 아니라 이 가족 사진 돌려주라. 아재, 삼촌이 너무 미워하지 마셔. 요즘 세월에 남자를 사는 게 어디 헐습니까? 겨우 빨리 저 장풍 안에서 집으로 돌아오라셔. 저리 바깥에 생겼다가 입이라도 쫄 돌아가면 아재 고생하니까. 삼촌, 아재, 난 사실 삼촌의 가족이 정말 부럽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 이야기를 좀 해달랄까? 네, 7살 땐가 아버지 엄마 그 자존심 때문에 둘이 이혼했습니다. 그 후 나는 아버지 같이 살게 됐고, 2년 전인가 아버지 차 사고로 병원에 누웠습니다. 아버지, 내하고 하는 말이 자기 이때까지 제일 크게 하는 일이 그때 그 개사에 먹는 자존심 때문에 엄마하고 이혼하게 랍시다. 아까 아들이 꿈이 법과이랄 참까? 나도 꿈이 있었습니다. 내 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는 게 됐어.

0: 마세. 형 그만 자존심 싸움하면 안 되겠을까? 그래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이혼에 가게 되면 그땐 아들이 꿈이 다 물거품이 될 게 아닐까. 내 지금 모습처럼 조그만 포털이 오늘 아무 소리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한마디 말에 갈등이 깊어지기도 하고 오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기에 평소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리애자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내리면 흥룡강성 호림현 양강진 한민촌의 리애자 씨의 동창 한순복 씨의 62세 생일이랍니다. 한순복 씨는 속 깊고 마음 넓은 친구로 항상 웃는 얼굴로 친구들을 대해주고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녀랍니다. 하여 리애자 씨를 비롯한 소꿉 친구들은 한순복 씨 생일을 축하하면서 노래 청산록스로구나를 요청해 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왕창현 왕청진 대마초래 김금순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왕창현 왕청진 노인협회 회장 김희숙 씨는 왕창현 왕청진의 14개 노인협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너무나 열정도 드높고 마을 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어 노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여 김금순 씨는 김희숙 회장이 앞으로 노인협회 사업도 잘해나가고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다면서 72세 생일 선물로 노래 가을연가를 요청해봤습니다. 이 밖에 훈춘 씨의 정영숙 씨도 친구 리채숙 씨가 친구들을 잘 배려하는 마음씨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63세 생일 선물로 이 노래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참 아름답습니다. 꿈을 실현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 벅차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또한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의 힘은 더 클 것입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행복한 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가기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흥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听众朋友们，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본방송은위챗으로도청취가능한데요위챗애플리즉微信小程序에龙广电台를검색한후조선어방송을클릭하면휴대폰으로도실시간청취가능합니다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라는 속담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즉, 좋은 상황에서는 그에 맞는 방법으로 즐기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됩니다. 모든 일이 항상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때마다 좌절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이름이 철수였고 두 번째 농부는 그의 오랜 친구인 민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며 각자 자신만의 밭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맞으며 일을 하고 해가 뜨면 맑은 날씨 속에서 일하는 등 날씨와 상관없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민수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항상 흐린 날씨에 대해 불평을 했고 맑은 날에는 기쁨을 만끽하며 일을 했습니다. 반면 민수는 흐린 날씨도 맑은 날씨도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일을 해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내렸고 철수는 날마다 불평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비가 많이 내려놓으니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철수는 그만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날씨에 농사를 해야 하는가? 비가 계속 내리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철수는 몇 날 며칠 동안 불만을 품고 무엇을 해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비록 그가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비에 대해 불평만 했고 결국 농사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민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날씨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비가 내리면 땅이 젖고 작물들이 잘 자라기 위한 기회로 생각하며 일하였습니다. 민수는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농작물을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비를 맞으며 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가 그친 후에도 과일이 잘 자라도록 계속해서 적절한 관리를 하였고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비가 지나고 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마침내 비가 그쳤고 철수와 민수의 밭은 달라졌습니다. 철수의 밭은 물빠짐이 좋지 않아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았고 몇몇 작물은 물에 잠겨 죽기도 했습니다. 그는 흐린 날씨에 불평했던 대가로 제대로 된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민수의 밭은 물빠짐이 좋았고 비가 그친 뒤 날씨가 맑아지자 농작물은 더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민수는 그날의 날씨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그에 맞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그 결과로 더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라는 속담의 진정한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비록 철수와 민수는 같은 날씨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들의 태도와 반응은 달랐습니다. 철수는 흐린 날씨에 대해 불평하며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민수는 비가 와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대처하며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속담의 첫 번째 교훈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라는 속담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비가 오면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떻게 더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날씨가 흐릴 때가 있고 맑을 때가 있으며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입니다. 민수가 비가 오는 날에 맞춰 농사를 잘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다른 상황을 마주하지만 그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상황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 반응할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인생이 변화한다라는 점에서의 성장입니다. 매일이 같은 날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는 날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변화하는 날씨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날씨가 흐리면 우리는 그에 맞춰 살아가야 하며 날씨가 맑으면 그때의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철수와 민수의 예시에서처럼 변화하는 상황에서 적응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과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라는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전달합니다.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기회를 마주할 때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적응력은 우리가 삶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0: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방식, 환경변화, 그리고 스트레스 증가 등은 우리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작은 증상이나 불편함을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초기에 큰 문제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그럼 오늘 프로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자신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넘어서 잠재적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질병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큰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질병들이 초기 단계에서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중대한 질병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미미한 증상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나치게 되면 치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단지 질병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검진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건강관리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불안정하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식습관 개선이나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해 체중, 체지방률, 혈당 등 여러 지표를 체크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만성질환들은 평소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미미해서 본인이 건강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대개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진행되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통해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약물 치료를 통해 큰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우리의 건강을 미리 점검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발견하여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손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데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문제는 자칫 방치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어렵거나 이를 경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신 건강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을 진단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알려주지 않는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이는 단순히 질병의 발생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측면을 살펴보면 이 검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거나 아프거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때만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상태가 악화되어 있거나 진행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나 고혈압, 간 질환 등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거나 미비한 증상만 보입니다. 고혈압의 경우 피곤하다는 느낌이나 머리가 아프다는 정도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당뇨병 역시 초기에 미미한 증상만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치료 시점을 놓쳐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러한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 약물로 조절할 수 있고 혈당 수치가 불규칙하면 당뇨병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검사나 간 기능검사,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통해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가 이루어지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만약 만성질환이 발견되면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은 한번 발생하면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당뇨병 역시 관리되지 않으면 시력 저하나 신경 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이러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혈당 검사와 체중 관리를 통해 당뇨병 환자가 심혈관 질환이나 신경 손상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콜레스테롤 검사와 혈압 모니터링을 통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간 기능 검사를 통해 간염이나 지방간 등을 미리 발견하고 간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다면 환자는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질병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검진을 받기 전까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검사에서 비만이 확인되면 식단과 운동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혈압이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게 되면 염분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는 등 구체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실천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이렇게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그에 맞는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예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검진은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건강만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신 건강 또한 신체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는 신체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질환은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각종 신체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혈액검사나 스트레스 관련 지표 등을 체크함으로써 정신건강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문제는 신체적인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빠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면 신체적인 건강도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인 웰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예방적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만듭니다.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무시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피로감이나 가벼운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특정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다 보면 병을 악화시킬 위험이 커집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면 현재 자신이 건강한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검사를 통해 간 신장,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점검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한 신체적 변화를 빨리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와 상담하며 건강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혈당이 높다면 당뇨병의 위험을 미리 알 수 있고 이에 맞춰 식단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미래의 건강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더욱 신경 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정신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때 그것이 어떤 질병의 전조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가슴 통증이나 두통이 계속된다면 그것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심각한 질병의 징후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미리 발견하거나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정신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후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을 때의 마음의 평온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반대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라도 조기에 알게 되면 불안감을 더 일찍 해소하고

소하고 필요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검진은 단순히 신체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검진은 개인의 자기관리 능력을 증진시키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검진 결과를 통해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에 맞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검진을 받은 후에는 더욱 주의 깊게 자신의 식단, 운동, 수면 등을 점검하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자기관리 능력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자기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순히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미래의 건강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는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 또는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노후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나이에 맞는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시점에 암의 조기 진단이 이루어진다면 치료가 비교적 쉬운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고 회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면 노년기에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자기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인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셈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건강을 더 잘 이해하고 정신적 안정을 얻으며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투자를 하는 과정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관리를 하며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눈을 감아야 별이 보인다. 별을 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작은 개울에 때를 지어 움직이는 송사리를 발견하려면 한동안 물속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처럼 얼마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눈을 뜨고 별을 찾기 전에 눈을 감아야 한다. 별이 한두 개밖에 보이지 않더라도 가만히 기다리며 별빛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 주변의 별들이 소소히 보이기 시작한다.

네, 저승현의 고작 혜성 같은 걱정입니다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별 보기도 기술입니다. 네,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네, 눈을 뜨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사이 마치 별이 태어나기도 한 듯, 네, 안 보이던 별이 선명히 보이고 저 멀리 떨어진 별이 눈앞으로 바짝 다가옵니다. 네, 사랑과 믿음도 별과 같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0: 여행의 릴레이 코너 요즘은 특별히 연필의 매력 향촌 시리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문시 양수진 편입니다. 양수진의 당위 선전위원 최용환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 잘 들리고 있나요?
1: 네, 들립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께 먼저 자기소개부터 올려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도문시 양수진 당위 선전위원 최용환입니다.
0: 네, 최용환 씨 오늘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도문시 양수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양수진은 어떤 곳인지부터 말씀 주시죠.
1: 양수진은 도문시 동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내에서 21km이고 동쪽으로는 군순시에서 41km로 떨어져 있었고 북쪽으로는 왕성현에서 45km 떨어져 있는데 두 개시 한 개현이 접경지대입니다. 전진이 행정구역의 면적은 370평방킬로미터이고 경경선이 총길이는 25km입니다. 상하에 12개 행정선 한 개 사후구역이 있습니다. 양수라는 지명은 양수 하늘 뒤산에 맑은 산풍이 있는데 유지를 말하고 해서 양수 천자 양수 쉔즈라고 부들려서 이름이 됐습니다.
0: 부른 데서 네 방금 지금 한자가 네 글자 나오니까 그때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원래 한어에 더 능하신 분인데 지금 또 저희 방송의 수요로 해서 오늘 최용환 씨가 지금 평소에는 자주 사용을 못하던 이 우리말로 지금 네. 방송을 또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 저희 생각보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시간 내내 네 량수라는 지명이 량수마을 뒷산 아래 둔치에 맑은 샘물이 있는데 그 수질이 아주 맑다고 해서 량수 천자라고 부른 데서 유래됐다는 데까지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네. 량수진의 경작지 면적은 3,264헥타르, 림지 면적은 31,506헥타르이며 삼림 폐벌률은 100분의 85에 달했습니다.
0: 85%.
1: 네. 그다음에 조정 면적은 351헥타르, 주역이 면적은 4.6헥타르고 자연자원이 영 풍부합니다.
0: 아하, 알겠습니다. 이처럼 자연자원이 풍부한 양수진에는 그러면 어떤 관광자원들이 있는지 저희가 여행 프로기 때문에 이 관광자원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볼게요.
1: 네, 먼저 양수 뱀냉개집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0: 잠시만요. 지금 전화 신호가 막 이제 떨리는 소리가 좀 지금 들리고 있어서 네. 예. 네, 지금은 잘 들립니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1: 네. 먼저 양수 뱀냉개집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양수에는 정식으로 열리는 그
0: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터
1: 네, 정기적으로 열리는
0: 큰 장터가 있는데
1: 네, 큰 장터가 있는데 바로 양수 백년자집입니다. 아편 전쟁 후 청나라 정부는 러시아의 진비를 못하고 있어서 1860년에 이곳을 정식으로 개변하였습니다. 이때 양수진이 종북 도망강 이때 양수진은 중족 도만강에서 위치하여 있어서 도만강이 위치해 있어서 나날이 변성하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익결하면서 따라 변성들이 물물 고하를 통해 고해 현대를 지명하면서 점차 고정도 고정된 날짜에 통해 철과 물자를 오획하는 전통으로 맞절했습니다. 특히
0: 원성대교
1: 지금의 양수 당교의 건설한 후에 일정한 정도에서 중조 상업 무역 교류와 대집 분석이 촉진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까지 매주 월 목요일에 보정된 비년 대집이 믿어 있는데 량수 백년 대집이 역사를 도문 양수 백년 대문이 역사는 도문시 상업 무업이 중요한 고정 부분이 뿐만 아니라 도문시 인민들이 공통으로 발전한 경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이 역사가 량수 100년 대집의 역사는 도문시의 상업무역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량수진이 이제 그 꼬치구이가 아주 유명한데 그 역사도 네. 아주 유구하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1880년에 청정 감독 판공실 전부 대신 오대전 우다정
0: 네, 오대징.
1: 예, 오대정님이가 변반을 실찰하면서 량수진에
0: 이르렀는데,
1: 이르렀는데 부지가 점점 러시아에서 짐작하여서 변호를 정돈하고 사람들을 여기에 오랬습니다. 그리고
0: 그래서 그 부근의 사람들과
1: 사람과 군인들이 점차만

0: 해서 량수진이 량수진이 재배와 목축 목축은 목축
1: 목축
0: 목축
1: 목축 그리고
0: 목축 농업은 점점 더 잘해졌습니다.
1: 맞아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0: 소는,
1: 점점.
0: 근데 소는 중요한 심상 수량이어서 먹지 못합니다.
1: 아.
0: 그래서 고기들은 돼지,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야생 동물, 동남강 물고기들 이렇게 해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아.
0: 그래서 이것은 우리 양수진이 백년 구입도 하려 하여 생겨났습니다.
1: 아, 생겨난 그 유래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농업이 이제 또 위주였었기 때문에 소를 마음대로 이제 막 먹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소 가축도 많이 이 목축업이 그렇게 발달한 상태는 아니어서 이제 다른 동물들의 고기 그러니까 돼지고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외에 그 육류로 공급되는 것이 노루, 사슴, 멧돼지, 뭐 야생동물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자원이 풍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구애를 해서 먹게 된 그 최초가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0: 네, 맞습니다.
1: 이런 역사가 있었네요.
0: 네, 네.
1: 그럼 또 계속해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0: 네. 백연언니 문화융합과 역사의 변설에서 양수 구이는 첨다 연변으로 보기 드문 대형 고치를 유조하고 하는 특색 구이를 형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치 고기는 튼튼하고 죽질이 부드러워서 어떻게 무슨 것을 지워도 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는 특유한 소스에 같이 있어서 정말 맛있긴 대단히 맛있습니다.
1: 그래서 그 비법 소스라고 비법 소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0: 예. 진해는 지금 초각집, 목학원, 형제구이, 형제구이, 식골구이, 석도가 포려 캠핑 바비큐
1: 네.
0: 등 여러 대형 초치집이
1: 꼬치집이
0: 꼬치집이 있어서 관광별 1,000명 이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현재 양수진은 양수구이 독특한 맛을 실망하고 백년이 문화적 함으로 홍보되면서 되면서 외지 관광기를 끌고 있습니다.
1: 네, 외지 관광객들을 끌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사실 우리 주변에 여기 연길 주변에도 관광객을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꼬치구이라든지 이런 레저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몇백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데는 있긴 하지만 근데 량수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 장안진에도 뭐 이렇게 좀 큰 범위로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또 뭐 캠핑장도 있고 하니까 이 동원에서는 뭔가 하면 좀 다 크게 한다라는 생각 좀 통이 커 보인다라는 생각 제 고향이라서 사심을 갖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그래 보입니다. 그렇죠? 1,000명 이상을 수용한다는 게 와, 그 사람이 1,000명이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상당한 규모가 아닌가요? 네. 네. 그리고 비법 소스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얘기 들으면서 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량수 꼬치를 제가 맛본 적이 없어서 지난번에 취재 가긴 했었지만 그날 가서 최용환 씨도 뭐 얼굴 이제 만나 뵙고 그러긴 했는데 제가 시간상 관계로 뭐 꼬치 먹거나 그럴 새가 없어서 그냥 인차 돌아치고 오는 바람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가서 꼬치 구이 좀 맛보고 싶습니다.
0: 또 와서
1: 다 써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 들으니까 더 좀 땡기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네 계속 설명 가능하실까요?
0: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여기 양소당교가 있습니다. 양소당교는 양소진 농어촌 위치에 있는데 도망강 상류에서는 240km가 있고 시중심에 대해

0: 사이트는 24km가 있습니다. 다리는 다리 길이는 525m,
1: 네.
0: 폭 6m, 고각은 21개였습니다.
1: 네.
0: 이전에 일본은 중국에서 약탈한 물자를 조선을 통해서 일본 국내로 반집하게 됐는데 그래서 조선
1: 통독부 교통국과
0: 만주구 그다음에 일본 관동군 사령부의 참여로 대결을
1: 1936년부터 1936년
0: 네, 1936년 예.
1: 숫자 바꾸면 역사를 바꾼 거라 큰일 나요.
0: 1900이야. 그럼 천년이나 더 많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리고 1937년 5월에 개통하여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1945년 8월에서 일본군은 소련 홍군 지상군이 이 압력을 못 말아서 우리 이 다리를 이 다리를
1: 차단하기 위해서
0: 예.
1: 예. 일본군은 소련 홍군 지상군의 추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대교를 예, 폭파해 버렸죠. 그때.
0: 폭발했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0: 당시로 원성대교는 양수단교로 변해서 중국에 있는 부분은 75m밖에 없습니다. 양수동교는 일본 군국주의 실패를 견성하고 후제 사람들이 평화 발전에 대한 추구를 방성시켰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양수대교는 2007년에서 연변주 정부의 이태
1: 위해서 주급
0: 이태에서 주급 중점 문화 유산 보호 태원으로
1: 단위로 선정되고
0: 예, 선정되었고
1: 네.
0: 2013년에서 길림성 정부에 의해 청급 중점 문화 유산 보호 대우로
1: 단위로 선정되었습니다.
0: 단으로
1: 최용환 씨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제 도문에서 나서 자란 분이신가요? 도문?
0: 나는 훈촌에서 온 분이에요.
1: 훈촌에서 사업하다가 이제 도문에 가서 또 사업의 수요로 인해서 자리 옮기신 네. 건가요? 아, 그러시네요. 고향은 사실 도문이 아닌데 지금은 정말 네. 당위 선전위원 양수진의 당위 선전위원이라는 그 사명감을 안고 어렵게 지금 우리와 하시면서 방송에 임해주시는데 방송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부터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부분 네. 지금 이 자료가 다 이제 최용환 씨가 직접 내 두 손으로 써서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 내용을 제가 읽고 제가 이제 묻는 부분만 그냥 구두어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0: 네, 그럼 감사합니다.
1: 오케이. 네, 그리고 이 앞에서 지금 이 량수 단교에 대한 부분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 단교가 량수진 룡호촌에 위치했고 두만강 상류에서 240km 도심에서 23km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교가 앞에서 이제 그 용환 씨가 얘기하셨다시피 이미 폭파해서 다 파손당했던 그러한 것이었는데 네, 1945년 8월 그때 이제 폭파됐는데 이때로부터 원성대교는 양수 단교로 변해서 우리나라 경내에 남아있는 곳은 75m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양수 단교는 일본 군국주의 실패를 견증하고 후세 사람들의 평화 발전에 대한 추구를 각성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단교라고 부르는 건가요?
0: 네.
1: 그러면 이 단교를 이제 구경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뭐 이제 사진 찍는다든지 이런 분들도 꽤 계신가요?
0: 지금은 뭐 여기 오지 못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남아 있긴 한데 그 네. 중점 문화 유산 보호 단위로.
0: 네. 지금은
1: 네.
0: 우리 여기 좀 문제가 조금 있어서 여기 보통 이렇게 오지 봐서 양수 단거는 보지 못합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또 유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갱골산 유적은 도문시 동부 고려령산맥 남단 동쪽 도만강 충적 분지에 위치했습니다. 유적지는 갱골산 서쪽의 굴산 동굴을 포함하기 때문에 굴산 유적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유적지는 다문화층이 있는 고유지로 역사가 유구하고 유물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연변 지역 원시 유적지에서 볼 수 없었던 중원 문화적 특징을 지닌 삼족 기족 두 점도 발견됐는데 산주 치주 이게 어떤 건가요 이거?
0: 이건 중원의 보통 중원에서 발견된 이런 그 발견된 이런 것이 이런 물가입니다.
1: 아 직접 이거를 그 실물은 본 적이 있나요?
0: 실물은 나는 본 적이 없지만 지금은 이게 말한 동말과 보호관, 성보호관 거기에 있답니다. 여기에 나온 이런
1: 아 여기서 그, 발굴됐지만 이미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또 성에 이제 가져간 거네요. 성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서 중원 상주 시기에 고폐화 두 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연변경례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고폐화라는 것입니다. 이 유적지는 갱골 산원 시인들이 이미 그 정착 생활에 들어섰음을 표명하고요. 또 원시 촌락과 고정된 공동묘지가 나타났고 그들이 갱골산 주의 도만강변에 정착해서 수렵과 어획 생활에 종사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건 아주 요구한 거라서 진짜 그 땅에서 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인 것 같네요. 유적들.
0: 네.
1: 네. 지금 도문시량 수진 당위 선전위원 최용환 씨와 함께 저희가 양수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변의 매력 향촌 시리즈 오늘은 양수진 편인데요. 도문시 량수진 편. 네, 계속해서 이번에 또 도문시 그 량수진에서 저희가 좀 관광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암산성이라고 있는데 정암산성은 량수진에서 북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정자봉 서쪽 400m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유적지는 동쪽으로 량수진 정암마을에서 1.5km 떨어져 있는데 성탄은 산을 따라 돌마루를 쌓아서 불규칙한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북부 성벽의 길이는 720m 그리고 서쪽 성벽의 길이는 800m이며 남쪽 성벽 안에 문터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 약 2800m의 성벽 안에는 31개의 움푹 패인 구덩이가 분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움푹 패인 구덩이들은 고대 병력 유적인데 유적지에는 집터, 장판, 난방설비, 연통이 내장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은 정암산성 유적지는 마반촌산성 유적지와 기본적으로 같으며 천연군사요새로서 발해요금의 군사, 문화 등 비교적 중요한 문화유물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높은 역사와 과학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에 길림성 인민정부가 성급 중점 문화유산 보호 단위로 선정되기도 했다는데 이것도 지금 개방이 안 된 상태인가요?
0: 네, 이것은 지금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암산성 여기도 지금 그 마반촌 산성 유적지와 비슷한 이런 유적지가 량수진에 있었네요. 그리고 또 이제 소개해 주실 곳 지난번에 제가 이제 취재 갔을 때 그곳이 바로 또 석두화 표류 관광지였잖아요.
0: 네.
1: 거기에서 그날 이제 개막식이 있으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용환 씨가 직접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0: 아 그래도 그
1: 제가 제가 전달해요.
0: 바쁩니다.
1: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석두화 표류 관광지는 량수진 중점 관광 항목과 향촌 진흥 항목으로서 연변 도만강 관광개발위원회사가 투자 건설 운영하며 항목 총 부지 면적은 100헥타르라고 합니다. 거기 면적이 좀 커 보였는데 이게 100헥타르 정도 되는 거였네요. 제가 헥타르라는 이 단위에 대해서 좀 개념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0: 이건 모두 세계 기록 후에서 100헥타르입니다.
1: 아, 그러니까 1기, 2기, 3기 다 이제 합하면 100헥타르 정도 부지 면적이 된다는 얘기죠?
0: 예, 예.
1: 그래서 이 3기로 나누어서 이제 개발 건설한다고 하는데 1기는 2천만 원 투자해서 부지 면적은 2.5 헥타르 그리고 주로 표류 로선은 5km. 아, 표류 로선이 거의 이제 40분간 되는데 이게 5km 정도나 됐네요. 그리고 예. 주위에 해산물 구이 식당, 텐트 호텔, 림하류 공원, 주차장 등 시설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거기 애들이 그 물놀이터처럼 만들어 놓은 그 주변에 차를 세운 그곳들이 다 주차장인가요?
0: 예, 그거는 그 뒤에 개가 주차장입니다.
1: 아, 네. 그리고 2기, 3기는 석도화를 핵심으로 계절별 관광 발전을 목표로 수상표류, 야외 야영장, 그리고 민속 천락, 또 삼림공원, 변경 비밀 탐사, 오, 이런 것도 있었네. 룡호석각, 예술박물관, 온천마을, 빙설세계 등을 포괄하는 관광체험 항목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총 투자액은 2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진짜 지금 이 계획대로 2기, 3기에서 완전히 투자에 뭐 몇억 정도 이제 들어가는 대로 이렇게 다 한다면 좀 이제 가볼 만한 풍경구가 되겠다는 생각,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우리도 영 기대합니다.
1: 그렇죠.
0: 우리 양수 진통.
1: 근데 이게 언제까지 뭐 할 수 있는 거래요? 몇 년간 걸리나요, 시간이?
0: 예, 지금은 이제 8월 8일 곧 1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8월 17일에 왔는데 그게 8월 8일 곧 시작했습니다.
1: 아, 새로 개업을 이제 시작한 곳이네요, 거기서.
0: 네.
1: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지금 표류를 직접 체험해 보신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이제 금방 시작이 된 곳이라.
0: 예, 네, 그런데 지금 거기 우리 가는 분이 많습니다.
1: 아, 요즘에는 손님 많죠. 한창이니까. 네, 아마도 이제 연휴 기간이 좀 뛰고 이러다 보게 되면 좀 더 사람이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네, 정말 연휴 기간 같을 때 뭐 여기 주내 분들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어디 가면 좋냐고 자꾸 묻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못 가본 곳, 새롭게 나온 곳이 있다면 사람들의 발길이 거기로 또 많이 쏠릴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1: 네, 이번에는 양수진에 방문하면 꼭 체험해봐야 할 항모 이러한 데 대해서도 좀 알아볼 텐데 석도화 표류 지금 앞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물이 아주 맑아서 가족 단위로 가서 즐기는 분들이 아주 많아 보였습니다. 물이 그 원래 이제 깊이가 그렇게 표류 물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참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물 보게 되면 밑에 그 돌 모양들이 다 들여다 보일 정도로 좀 투명하게 맑더라고. 그쵸? 이 계곡물이. 네, 그리고 물이 시원해서 좀 이제 더운 날에 하기 좋은 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해가 넘어가면 약간 좀 썰렁한 바람이 있기도 하고 해서 물이 너무 차면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 표류하시는 분들이 점심때 진짜 햇빛이 따가울 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추천할 만한 항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도문시 량수진 경영촌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영촌은 량수 단교에서 13km 떨어져 있고 도만강 제약유한회사에서 11km 떨어져 있으며 도문의 변경 따라 자유여행 관광선로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지리적 위치가 우월하고 우수한 농경문화, 민속문화 또 애국교육자원을 갖고 있는 곳인데 연구 항목은 현지 고찰과 직접 체험을 통해서 학생과 관광객들이 조국의 변경 풍경을 깊이 계려해하고 그들의 애국 수변의식을 양성하며 애국주의 정신 또 국방의식 민족 자부심을 증강시켰습니다. 또한 도만강 조선족 문화박물원은 도만강 제약유한공사 유한회사 네, 공장 구역에 위치하고 길림성 문화관광청이 수여한 3A급 농촌관광경연단입니다. 3,000평방미터의 조선족 민속생활관 그리고 화관. 화관이 거기 그 그림들을 많이 걸어놓은 미술관 같은 그곳을 얘기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그
0: 이 화관의 이 화관의 화들은 다 기본상 조선의 조선의 화가들이 화입니다.
1: 네, 해외 화가들의 그린 그림들도 있네요. 네. 그리고 기석관. 또 돌을 가득 모아놓은 그 기석관,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전망대, 또 민박 식당용 주택 등 기초시설을 포함하고 조선족 민가용품 3천여 점, 또 민가 장식용품 2천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품들이 3천여 점 정도면 한참 동안 구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엄청 많아 보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들어가면 네. 한 이제 몇 분 정도 아니면 몇 시간 정도 둘러봐야 돼요?
0: 한 40분?
1: 하나하나 보려면?
0: 네, 40분이 소용됩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야, 여기도 한번 가서 봐야겠는데. 근데 경영촌이라는 곳은 그러면 속도화 표류를 하는 그곳과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나요?
0: 글쎄요.

0: 만에서 거기서부터 여기 오자면 30분이면 그저 다 옵나.
1: 아, 네, 너무 먼 거리는 아니고.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그 서기 분을 만나뵀을 때도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말랑대추 키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우리 량수진에 있는 좀 뭐 특산품처럼 이제 말씀을 네. 하시던데, 네, 연변금수 말랑대추 키위 농민 재배 전문 합작사는 2017년 12월 22일에 설립됐다고 합니다. 도문시 량수진 룡호촌에 위치해 있으며 경영 범위에는 말랑대추 키위 재배, 그 외에 또 과수 묘육묘, 화훼 재배, 채소 재배, 가축 사육, 가금 사육이 포함되며 시범 기지 재배, 또 종묘 번식, 창고 저장, 단말기 판매를 일체로 하는 현대 농업 기업이며 연변주 현대 농업 분야에서 과수원 관리와 마케팅 기술을 결합한 본보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가 그냥 저는 제일 처음에는 이 말랑대추 키위 우리가 이거 한우로 얘기할 때는 란저 미호 더 이렇게 얘기를 하죠.
0: 네.
1: 야, 이거 번역하느라 어제 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많이 얘기하는 그런 과일이 아니라서 그런 열매가 아니라서 네, 한참 여러 사람하고 물어보고 지금 이렇게 말랑대추 키위라고 지금 번역이 됐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할 수도 있는데 네, 한우로 들으면 여러분들 쉽습니다. 란저 다 아시죠? 그리고 미호 더 네. 네. 이렇게 네, 두 가지를 이제 합친 거라서 이름이 좀 깁니다. 아, 이것은 이제 그 계절 놓고 보면 이제 언제 나나요?
0: 이게 9월 달 그때입니다.
1: 아, 9월, 10월 가을에.
0: 네.
1: 아, 그때면 가서 직접 이거 말랑대추 키위를 뭐 딸 수도 있고 이런 체험도 가능하고 거기에서 또
0: 네,
1: 이걸
0: 준비 다 했습니다.
1: 어, 살 수도 있는 거겠죠?
0: 예, 네, 있습니다.
1: 아, 대개 얼마 정도 해요? 맛은 어때요?
0: 맛은 영 달달하면서 보통 이 키위보다는 어. 좀 더 달달합니다.
1: 어, 그러면 좋네요.
0: 그리고 너무 큰 것도 아니고.
1: 어허. 그리고 또 껍질이 연하니까 먹기도 좋고.
0: 예.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자료는 좀 더 준비했지만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뭐 두 개 정도 좀 나눠서 할 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얘기를 좀 더 나눌 수 있거나 최용환 씨와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자 이거 전달할 때는 좀 신뢰도가 사실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 자료를 물론 이제 최용환 씨가 다 쓰셨지만 그래서 최용환 씨가 이렇게 답이라도 옆에서 대답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방송하는데 좀 큰 도움이 네. 되고 좀 신뢰도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문시 량수진 당위 선전위원 최용환 씨로 오늘 전화로 지금 연결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조선말 보다 이제 한우말이 좀 더 편하신 분이라서 오늘 방송에서 네. 정말 아까 힘 빼면서 땀 흘리면서 앞부분 얘기했고 뒷부분은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전해드리고 또 끝까지 방송 협조해 주셨습니다. 네, 최용환 씨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요.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봐, 바라봐, 바라봐. 너.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이 노래 가사입니다. 하얀 딸이 말없이 창문에 비켜들 때면 눈물로 갈라진 당신이 그리워요. 남편을 섬기느라 애간장을 얼마나 태웠고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소. 아, 사랑, 사랑이 무엇이길래 님 떠난 자리엔 그리움만 여울 치네. 나 홀로 주방에 들어설 때면 밥 짓다 쓰러진 당신이 떠오르오. 흘러간 세월이 청춘을 색바라지고 때이른 소리가 머리에 내렸소. 아, 사랑, 사랑이 무엇이길래 기다리는 마음엔 그리움만 사무치네. 아, 사랑, 사랑이 무엇이길래 기다리는 마음엔 그리움만 사무치네. 그리움만 사무치네.

0: 이번 주엔 리상민 작사, 김문농 작곡, 최상옥, 박영철의 노래 님 떠난 자리엔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맞...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중국은 대러시아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성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시장 거리를 거니는 활기찬 모습은 이미 국경 도시의 일상이 됐습니다. 국경 간 이동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통상구 경제의 활력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흥룡강성의 인바운드 관광은 계속 활기

한국인공항의 무비자 입국 외국인 관광객은 약 5만 8천 명으로 증가율이 119.57%에 달했습니다. 국경 간 왕래는 변경 무역 대행과 단거리 여행에서 웰빙 관광, 문화 관광, 수학 여행, 비즈니스 상담 등 장거리 일정으로 확장되면서 체크인 관광에서 몰입형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우리성의 여러 부서가 협력해 러시아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입국 편의화 정책을 내놓은 덕분입니다. 할빈공항은 무비자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안면 인식과 자동 검증 장비를 전면 적용했습니다. 흑한은 저속 검문을 시행해 통관 수속 시간을 2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감옥사는 러시아인 감옥사 류입 28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통상구에는 이민 사무 서비스 센터를 설치해 정책 상담과 수속 처리를 제공했습니다. 할빈, 흑하, 수분하, 무원 등 대러시아 관광 집산지를 조성하고 인바운드 관광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해 상담, 세금 환급, 언어 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흑하 국제 대야시장은 하루 평균 1만 5천 명이 방문하고 매출이 약 50만 원에 달합니다. 수분하는 중로 국경 간 카니발 시즌과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계기로 야간 경제와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 등 다양한 업태를 활성화했습니다. 무원은 국경 간 관광 상품 설명회를 열고 중의 건강 요양 체험, 미식 시식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 웰빙 관광 문화를 크로스보더 관광 전 과정에 접목시켰습니다. 흥룡강성 15차 5기능 계획은 소비 체험을 중심으로 소비 신업태, 신모델, 신시나리오를 육성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의 콘서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의 형광바다부터 공연장 밖의 생활 경제 활기까지 콘서트를 보기 위해 도시를 찾는 것이 새로운 소비 류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음도시 할빈에는 공연 열기가 넘쳐 흐릅니다. 불과 보름 만에 네 차례 대형 콘서트가 잇따라 개최됐으며 타지역 관광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이 같은 인기 배경에는 우리성의 IP 확보 노력이 있습니다. 초연, 최초 공개, 단독 순회 공연 등을 유치하기 위해 문화관광 부문이 전국 유수의 연예 기획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문화관광 부문과 공연 기업은 며칠 동안 컨벤션 센터 동계 아시안 게임관에서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콘서트 무대 설치와 달리 이번 공연에서는 처음으로 사면 무대를 도입해 일주일 만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공사 진입 조율부터 셔틀버스 정차 지점 확정까지 세밀한 부분에서 우리성 서비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콘서트 개최 기간 컨벤션 센터 링근 상가와 수백 곳의 음식점이 영업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공연장 안의 뜨거운 열기가 공연장 밖의 소비 현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형 공연은 13차례 개최돼 전년 동기 대비 62.5% 증가했습니다. 관객은 24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39% 늘었습니다. 흥룡강의 콘서트 경제는 활발하지만 현재 공연 일정은 주로 할빈에 집중됐습니다. 소비 열기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성 문화 및 관광청은 매주 연예 기업과 좌담회를 열고 연예 산업 지원 정책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입장료 1원의 수입은 약 7원의 도시 종합 소비를 이끌었습니다. 일전 2026년도 대학 및 기업 과학 교육 탐방 도선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성과학기술협회는 룡강 과학교육 탐방로선, 과학기술 시야를 한눈에라는 과학교육 탐방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성 13개 시지구의 과학관, 과학교육기지, 연구시설 등 100여 개 우수 탐방 포인트를 깊이 있게 통합했으며 룡강 지역 특색을 지닌 과학교육 탐방로선을 설계했습니다. 현재까지 3천여 명의 청소년이 탐방 포인트를 방문해 몰입형 실천 체험을 진행했고 과학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교육의 융합 발전 경로를 마련해 보급 가능한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올해 성과학기술협회는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성내대학의 성화과학관 중점연구실, 과학기술혁신기업전시관, 생산실습기지 등 자원을 깊이 있게 통합하고 15개 몰입형 과학교육 탐방로선을 새롭게 조성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탐구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5개 탐방조선에는 7개 대학 테마 탐방조선이 포함됐습니다. 할빈공정대학 바다탐험 혼주입 청소년 해양과학교육 탐방조선은 할빈군공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북석유대학 과학기술 캠퍼스 투어 몰입형 과학교육 체험 탐방조선은 석유 채굴의 과학적 비밀을 풀어줍니다. 동북석유대학 물리탐구전시관 중수학생 과학교육 탐방조선은 청소년들의 과학적 사고를 개발하고 흥룡강 8일 농간대학 밭에서 식탁까지 청소년 식품과학 과학교육 탐방조선은 식량 안보 리념을 심어줍니다. 흥룡강 과학기술대학 룡강 광급 문명 천년 유전자 사슬 탐방조선은 룡강 광급 문명의 천년 맥락을 탐구하며 흑화학원 지계 중로 과학창의 탐방조선은 혁신 실천 역량을 연마하고 흥룡강 농업경제지급학원의 한지현대농업과학교육 탐방조선은 한지 현대 농업의 과학기술 매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15개 탐방조선에는 8개 기업, 학회, 농업고신기술구역, 전시관 등 탐방조선도 있습니다. 흥룡강성 물리학회, 근원추적, 영광계승, 핵과학, 홍색과학교육 탐방조선은 청소년들의 과학적 소양과 국가에 대한 애정을 함양하고 흥룡강성 계속교육학회, 룡지미래산학융합발전센터 탐방조선은 첨단과학기술을 보급합니다. 북대환그룹 흥룡강 아성농장 유한회사 개간 꿈건설 스마트 농업 탐방 실천조선은 북대황 정신을 체득하고 한지의 벼 발전 과정을 리해하게 합니다. 대경 석유과학기술관 흑금 탐험가 석유과학교육 탐방조선은 철인 정신을 계승하고 과학적 소양과 애국 정신을 함양하며 감옥사 국가농업첨단기술구역 대학, 학회, 기업, 과학교육 탐방 연합 행사 프로젝트는 4대 과학기술 혁신 거점을 방문해 대국의 곡창 과학기술 역량을 체감하도록 합니다. 할빈 극지공원 극지탐험 극지과학연구 탐방조선은 생태보호 의식과 과학기술로 국가에 보답하는 정신을 함양하고 할빈 신주정용과학기술개발유한회사 신주정용무인기과학창의 탐방조선은 몰입형으로 적어도 과학기술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흥룡강 락상과학기술유한회사 목단그룹 지능과학기술관 탐방조선은 사색 테마 특색 과학교육 과정을 통해 즐겁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허복순 연출 황고남 31번째 시간입니다. 조직에서 일부러 왕효연을 건드리지 않고 리데오를 안심시킨 이유를 알고 있는 림도정은 어떡하나 왕효연의 마음을 풀어보려 애

0: 있었으나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날 밤 도정과 북경대학의 새 당원인 호서, 오우평, 류련은 긴급회의를 가졌다. 회의 장소는 외국 문학부 학생인 류려의 집이었다.
1: 상급당의 의견과 북경대학에 대한 나의 약간의 뇌에 따르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일깨워주고 발동시키는 거예요. 전날 구국활동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분발시키며 그들을 걸간으로 하여 다시 중간층 학생들을 광범위 단결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2: 러방 동무의 말이 옳습니다. 서희 동무가 처동되어 간 뒤 남은 우리 몇 사람은 폭로되고 체포될까 두려워 너무 보수적으로 나갔습니다. 청와대학이나 연경대학을 보십시오. 각종 구국 활동이 얼마나 활발합니까? 당원들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고 당조직은 전투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3: 사정은 류려 동무 말처럼 그렇게 간단치 않소. 학교마다 형편이 각이하오. 작년에 우리 북경대학의 조직들은 거듭 엄중한 파괴를 당했기 때문에 사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애국열정은 있으나 당장 그들을 발동시켜 행동에 옮기게 하기엔 시기상조입니다.
2: 시기상조라고요?
4: 류동호, 형편이 복잡하니 조급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북경대학에서는 무슨 뚜러스키 파요, 국가주의 파요, 무정부주의 파요 하는 별의별 파들이 다 정치 무대에 등장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내쫓아야 하오. 그런데 당의 나머지 역량이 적으니까 우린 이 역량을 아껴야 한단 말이오.
2: 그럼 후서 동무의 말대로라면 우린 그냥 안락의자에 꼼짝 않고 있어야겠죠.
1: 자, 다들 침착하세요. 후서 동무, 그럼 동무는 북경대학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4: 진보적 영향을 묶어세워 학생들을 투쟁에 발동시켜야 합니다.
3: 거야 뻔한 리치죠. 근데 로방 동무, 왕 효연의 문제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
2: 그걸 동무가 왜 관계해요?
4: 류저 동무, 그 백한 성격 때문에 사업을 망치겠소. 로방 동무, 왕 효연은 뚜루스키 파의 게임에 넘은 거니까 난 그를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 왕 효연 동무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서 좀처럼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죠.
3: 뚜루스키 파의 기만과 허위를 드러내 보여야 깨달을 겁니다.
1: 효연의 개성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왕효연과 다시 사귀기는 힘듭니다. 중간 분자인 리괴용과 가까이 하면서 그를 쟁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리괴용, 그놈 여왕 아가씨예요. 길들이기 힘들어요.
1: 압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0: 각종 서적과 정교한 골동품들이 꼭 차있는 리괴용의 방. 림도정이 그를 찾아 방에 들어섰을 때 이미 먼저 찾아온 학생 셋이 있었다. 리괴용이 그들을 서로 소개시켰다.
5: 다들 인사 나누세요. 이분은 로방, 나의 옛 동무예요. 로방 동무, 이 사람들은 다 우리 북경대학 학생들이에요. 오건중, 장변서, 후서.
1: 다들 반가워요.
5: 로방 동무, 마침 잘 왔어. 이 사람들은 내가 셰익스피어를 읽는다고 반대하고 정세가 긴장하다고 야단들이에요. 글쎄, 그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3: 여왕, 너는 한여름밤 꿈만 꾸고 있어. 일본 비행기가 날마다 우리 머리 위에서 떠도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5: 장변서, 너만 고국을 알아? 그렇게 구원만 외친다고 나라가 구해져?
6: 요즘 인심이 어수선해서 정치 발전이 험악해지고 있어.
4: 그래, 리괴영 동무, 사태는 매우 긴장되었어.
1: 천진시장 정극은 공공연히 다수계승 반공자치를 요구해서 국민당 당국에 정보를 줬고, 일본 군대는 어제부터 북평을 가상적으로 삼고 북령과 평안도 철도상에서 대연습을 시작했어요. 대학교들도 최후의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중국은 동북을 잃고 화북도 내버렸어요. 부평성 안에서 일본 놈들이 포악하게 구는 것만 봐도 정말 분해 죽겠어요.
5: 림더정, 다 쓸데없는 허튼 소리야. 동무들은 분위기를 긴장시키기 위해서 사실보다 확대해서 선전을 하거든. 그런 말은 그만하고 내가 사탕을 한턱 낼 테니까 날 좀 쉬게 하죠.
3: 림도정?
5: 아니, 내가 급한 김에 말을 그만.
6: 림도정?

0: 왜들 이렇게 놀라?
1: 정여서, 우리 일이 있으니 먼저 가야 하잖아.
0: 맞아, 그래. 오건중, 우리 먼저 일어나야겠어. 가자.
2: 리규영이 얼결에 내뱉은 림도정이라는 말에 장련서와 오건중은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얼버무리다가 인층 방을 나가고 말았다.
3: 도정아, 미안해. 저 사람들이 널 의심한 모양이야. 림도정, 넌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장련서가 저렇게 널 피해 달아나는 거야?
4: 모르겠어. 리규영, 듣자니 넌 북경대학 여왕으로 선출됐다면서? 넌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어. 거기다가 아름다운 정신만 지니면 더욱 잃을 데 없겠지.
3: 로방, 아니 림도정, 난 너의 새 이름이 정말 익숙치 않아. 그래서 얼결에 일을 저질렀지만 너 이런 설교에 난 정말 지치는구나. 골치 아파 죽겠어. 로방, 너 그거 알아? 북경대학 학생들은 날 여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나를 정열의 여왕이라고 불러. 왜 그런지 알아? 난 어느 파의 사람에게나 꽃같이 대해주기 때문이야.
2: 림도정의 말을 들은 동 만동 자아도취에만 빠져있는 리괴용에게 한참 연설을 하고 난 림도정과 후선은 그의 집을 나와 나란히 어두컴컴한 거리를 걸었다.
5: 로방 동무.
4: 네.
5: 난 동무가 왜 그렇게까지 인내성 있게 리괴용을 쟁취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 호사 동무, 리괴용은 본질이 좋은 처녀예요. 정리감도 있고 정치적으로는 전 분별이 없지만 그가 학생들 속에 끼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어요. 이런 중간파들을 우리는 꼭 쟁취해야 해요.
5: 난 우리 일이 허사가 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로반 엄마, 우리가 학생회를 새로 조직하여 학생이나 회에 참가하자던 일은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4: 왜요?
5: 결사적으로 투쟁했지만 겨우 일부 학생들만 참가하는데 동의했어요.
4: 이런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5: 주관 원인은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전체 학생 대회를 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3분의 1 정도밖에 참가 안 했고 그 학생들 속에서도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려 나왔어요.
4: 호사 동무, 용기를 잃지 마세요. 우리는 꼭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서둘렀어요. 광범한 학생들이 발동되기도 전에 대회 소집만 서둘렀으니 그렇죠. 북경대학 학생들은 선진적이고 각성된 사람들인데 그들을 잘 조직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고통을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발동되면 그깟 반동분자 떨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5: 로방 동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로방 동무, 난 동무가 북경대학에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학생들 속에서 동무 무슨 배반조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장련서도 리규영이 동무를 부르는 이름을 듣자 인천 달아난 거고요.
4: 고마워요, 후서 동무. 그러나 난 북경대학을 떠날 수 없어요. 당에서 준 임무는 아무리 어려워도 꼭 완수해야 해요. 물론 앞으로 행동은 신중히 하겠으나 학생들 속에서의 사업은 계속해야겠어요.
5: 그럼 부디 조심해주세요, 로방 동무. 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동무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4: 예전에 내가 어땠는지 알고 있어요?
5: 네. 림도정이라는 이름을 난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중학교에 다닐 때 고모님 댁에 매일 들리곤 했는데 그때 사촌 누나가 자기의 친한 동무 림도성에 대해 늘 들려줬어요. 수심이 많고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었다죠. 오늘 리괴영의 부름을 듣고 생각났어요. 사촌 누나가 말하던 그 동창이 바로 동무지요.
4: 사촌 누나가 누구예요?
5: 진위여예요. 생각나요?
4: 진위여? 당연히 생각나죠. 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5: 죽었어요.
4: 네?
5: 부잣집에 시집갔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를 얻고 그를 버리려 했죠. 그래서 분한 김에 어린 것을 둘이나 남겨놓고 자살했어요.
4: 부사동무, 동무의 누나가 말한 것처럼 난 지난날 확실히 수심이 많고 오만한 계집애였어요. 그러나 당과 혁명을 위해 사업하면서 많은 존경하는 동지들을 만났고 그들한테서 많은 걸 배웠어요. 호서동무, 우리 적극적으로 행동합시다. 그리고 날 많이 도와주세요.
5: 네.
2: 호서는 림도정을 말없이 바라보며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호서와 헤어진 림도정은 동쪽 장강거리를 지나 종산공원 문 앞까지 걸음을 옮겼다. 걸음에 지친 그가 다리쉼을 하려고 나무 밑에 다가가 몸을 의지하고 있는데 얼굴이 둥그스름하고 멀끔하게 생긴 청년이 바로 맞은편에서 다가왔다.
1: 아니, 도성 동무가 아니오?
4: 헌영 동무.
1: 아까부터 비슷하다고 하면서 눈 여겨봤댔어.
4: 여기서 헌영 동무를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언제 추락했어요? 어머님은 안녕하세요?
1: 다 잘 있어. 도성 동무, 많이 수척해졌구만. 사실 난 동무를 찾은 지 오라오. 근데 언제 추락했어?
4: 지난 여름에 나왔어요. 헌영 동무는요?
1: 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요. 교양적 의의를 보면 바깥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걸 배웠으니 감사를 드려야지.
4: 헌영 동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세요?
1: 난 성북으로 가겠소. 홍군은 벌써 성북에까지 장정에 갔다는데 그 도성 동무,
4: 네.
1: 우리 그 위대하고 신성한 곳으로 함께 가지 않겠소?
4: 동무는 언제 떠나겠어요? 내가 배웅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1: 아니, 동무는 안 가겠소? 왜? 난 동무가 꼭 갈 줄 알았는데. 동무도 알겠지만 난 우리 어머니가 자꾸 붙잡아서 부평에 있을 수 없게 되었소. 도성 동무, 우리 같이 가요. 결단을 못 내리겠소? 홍군은 항일을 위하여 북상하는 길이요. 성북 지방의 정세는 매우 중요하니까 거기도 사람이 꼭 필요할 거요.
4: 헌영 동무, 미안해요. 난 갈 수 없어요. 북평에도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1: 좋소. 동무 생각이 그렇다면 북평에 남은 것도 좋소. 우린 이제 한 열흘 뒤에 떠나게 되어 그 위대한 곳에서 동무를 다시 만났으면 좋겠소.
4: 꼭 그렇게 될 거예요.
1: 난 동무가 앞으로 내 노이가 되었으면 좋겠소. 우리 어머니를 잘 위로해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잘 보살펴줘. 영원한 이별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생각하면 고통을 느끼구나.
4: 헌영 동무, 안심하세요. 내가 북평을 떠나지만 않으면 있는 힘껏 꼭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겠어요.
1: 고맙소. 도성 동무,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4: 뭘요?
1: 도성 동무는 결혼했소?
4: 아니요.
1: 아니, 그런데 왜 우리와 같이 안 가겠다는 거야?
4: 헌영 동무, 나도 성북으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곳 화북의 정세는 갈수록 긴장되고 있어요. 난 이럴 때 북평을 떠날 수 없어요.
1: 알았어. 동무의 생각을 알만하오. 그럼 몸 조심하고 우리 꼭 성북에서 다시 만나겸.

0: 도성은 헌용을 논바람 하고 거처로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늘 하던 습관대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웬 목소리가 들려왔다.
1: 러더모 계십니까?
2: 강화덕무 이제 오셨어요?
1: 덕무가 내게 보낸 편지를 어렵게 받아보아서 그 편지는 정말 위험해서 나 이제 거기에 있지 않은데 마침 한 동무가 나한테 전해주었으니 말이지. 도성동무 요즘 좀 고생이 많은 거 알고 있어.
2: 강화덕무 난 여기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지만 그동안 겪은 곤란은 요즘 겪은 곤란보다 더 많고 컸어요. 지도하러 내려오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괴로웠어요.
1: 도성동무 급해 마셔. 그런 사람 지금 오지 않았어.
2: 그럼 강화덕무가 저와 연계를 가지러 온 사람인가요?
1: 그랬어. 도성동무.
2: 네.
1: 요즘 시국은 급격히 변동되고 사태는 매우 복잡해져서 지난 10월 말 일본 놈들은 북평과 천진 당국에 항일 분자를 숙청하라는 요구를 내놓았어. 장성에 오른 홍군은 지난 10월 선북에 이르러 류지단의 군대와 함주했어. 중국 혁명 정신은 크게 변동될 것이오. 이건 새로운 혁명의 고조의 상징이며 우리의 새로운 승리요. 하지만 일본 놈들은 그 피 묻은 손을 계속 화북으로 뻗치고 있어. 일본은 매국 역적들의 자치를 보호해준다는 미명하에 자기 군대를 대량적으로 화북과 북평, 천진 등 각지에 실어들이고 있어.
2: 강동무,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우린 지금 대학생, 중학생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들이고 있는데 이게 대관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무장투쟁이 승리하고 노동자, 농민, 근로인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그땐 선비님들도 절로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지금부터...
1: 우리 너무 왜 이렇게 어리석어졌어?
2: 네?
1: 오사운동이 반제반봉군의 큰 파도를 일으켜 중국 혁명에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 동문 그래 어떤 사람들이 그 운동에 먼저 나섰다고 보. 그게 바로 그런 선비님들이 아니었어.

드라마 청춘의 노래 3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허복순 연출 황권학 32번째 시간입니다. 이튿날 아침

0: 일어나자마자 늘 하던 습관대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웬 목소리가 들려왔다.
1: 러더무, 계십니까?
2: 강화동무, 이제 오셨어요?
1: 더정동무, 요즘 좀 고생이 많은 거 알고 있어.
2: 강화동무, 난 여기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지만 그동안 겪은 곤란은 요즘 겪은 곤란보다 더 많고 컸어요. 지도하러 내려오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괴로웠어요.
1: 더정동무, 급해 마셔. 그런 사람 지금 오지 않았어.
2: 그럼 강화동무가 저와 연결을 가지러 온 사람인가요?
1: 그렇소.
2: 강동무,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우린 지금 대학생, 중학생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들이고 있는데 이게 대관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무장투쟁이 승리하고 노동자, 농민, 근로인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그땐 선비님들도 절로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지금부터?
1: 우리 너무 왜 이렇게 어리석어졌어?
2: 네?
1: 오사운동이 반제반봉군의 큰 파도를 일으켜 중국혁명에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 너무 그래 어떤 사람들이 그 운동에 먼저 나섰다고 보. 그게 바로 그런 선비님들이 아니었어.
2: 그런데 북경대학 학생 사업은 잘 진척되지 않아요. 학생들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앉아 학자가 되려는 꿈만 꾸고 있거든요.
1: 동무의 고충도 알겠어. 그러나 동무는 북경대학에 진짜 군중을 보지 못했어. 빨리 광범한 군중 속으로 들어가시오.
2: 강동무, 난 매일 학생들을 찾아가 담화하고 그들의 형편을 려야하고 있는데 내가 군중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요?
1: 더정동무, 난 지금 학생연합회 사업을 하고 있어. 북경대학에는 많은 군중 조직이 있어. 독서회, 세계어학회, 신문학연구회 같은 것이 있고 그 밖에 인민무장위원회의 조직도 활동하고 있어. 그런 조직에 눈을 돌리고 활동하시오. 그럼 신신도 생기고 힘도 생길 거요. 북경대학 학생자치회가 항전에 참가하게 되면 그땐 구국사업을 지도할 역량이 생기게 돼요.
2: 네, 그럼 왕효연한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물론 대유와의 관계 때문에 좀 모험을 해야 하고 연구를 해야 할 것이요. 아무래도 그 반동 녀석의 더러운 면모가 드러나야 효연을 견주할 수 있을 것 같소.
2: 알겠어요.
1: 더정놈모, 이 집에 탄이 있어? 있으면 불을 피워. 내 나가서 만두와 반찬을 사올 테니까 우리 같이 먹는 게 어떻소?
2: 좋아요.
0: 강화가 고기, 남새, 만두를 하나로 안고 들어서니 도정은 벌써 불을 피운 풍로를 방 안에 들여다 놓고 있었다. 강화는 능란한 솜씨로 고기와 남새를 썰어 모처럼 푸짐한 밥상을 차렸다. 화로를 가운데 놓고 앉아 림도정과 식사를 하는 강화는 그윽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림도정을 오래전부터 사랑해온 강화였지만 존경하는 로가천 동지에 대한 림도정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애탄 심정을 홀로 달래왔던 것이다.

0: 黄昏 무렵 어느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집. 어깨를 움츠러뜨린 리데요가 왕봉연의 앞에 서서 잘못을 한 어린애 마냥 훈계를 받고 있었다.
1: 당신 정말 효연한테 미쳤어? 이 바보 멍텅구리, 하루도 못 보면 안 되겠어?
2: 그런 게 아니라니까.

0: 헛둔 소리 마라. 내가 무섭지? 날 떼어버리고 싶지? 그래서 뭐든 오물놈을 넘기려고 하잖아. 허림도 없어.
1: 그런 게 아니오. 내가 린더선과 왕현의 관계를 리간시켰다니까.
0: 그런 걸로 된 줄 알아요? 당신의 그 약혼 여 왕현을 우리한테 끌어당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림도정과의 사이를 회복시켜서 북경대학의 빨갱이 조직을 알아도록 하란 말이에요. 북경대학엔 틀림없이 공산당이 활동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1: 알았어.
0: 진작이라야지. 사랑하는 니 뽀뽀.
2: 리대유는 왕봉연의 앞에 서면 비굴하게 변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오직 왕효연의 사랑 앞에서만이 그는 품행이 단정하고 침묵과 자중을 보이는 군자처럼 되살아나곤 했던 것이다. 왕효연의 집.
1: 효연 씨, 당신 요즘 많이 수척해진 것 같소. 무슨 일이 있어?
3: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어쩐지 내 열정이 과거보다 못해진 것 같아요. 일부 진보적 학생들은 날 달리 보고 있어요.
1: 아, 그건 옳지 못하오. 현 씨, 고민하지 마시오. 당에서는 당신을 곧 공산당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오.
3: 네? 그게 정말이에요?
1: 현 씨, 우리는 완전히 서로 한 길에 들어서게 됐어. 난 당신이 린도정을 아쉬워한다는 걸 알고 있어. 전 그렇다면 다시 그 여자를 찾아가 보시오. 하지만 경각성을 제고해야 하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랑 내왕하는지 제때 조직이 보고해야 하오. 사업상 린도정에게 접근해야 하오.
3: 하지만 난...
1: 효연 씨, 린도정은 밀정 호몽안과 일찍부터 비밀리에 대왕하고 있었어.
3: 호몽안? 도종이 그놈을 얼마나 미워했다고요?
1: 당신은 막세주의를 정말 모르는군. 아무튼 이건 조직의 결정이요. 이래야 림도성한테 가시오. 그런데 그 여자는 북경대학에서 활동한다더군. 앞으로 당신의 사업은 역사학부 왕충이 지도하게 되니까 엄숙하게 그 지도를 받아들이고 학생투쟁에 참가하시오.
3: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요? 내가 도종이를 감시하라고요? 림도성은 날 자신의 영원한 벗이라고 하면서 어려울 땐 언제든 자기를 찾아오랬어요.
1: 그런 감언 리설에 속지 마오, 현 씨.
2: 왕효연은 착잡한 심정에 빠졌다. 입당을 시켜준다는 리대우의 말에도 별로 기쁘지 않았다. 리괴용이 아침 일찍 일어나 도서관에 갈 차비를 하는데 날씬한 몸매에 화려한 옷을 입은 황매상이 총총히 방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4: 괴영이, 일어났어? 가자, 나하고 같이 정거상에 가자, 빨리.
5: 무슨 일이야, 매상?
4: 이거 봐, 전보야, 류문이 가운데.
5: 아이고, 밤낮으로 그리던 사람이 오는구나. 매상아, 좋겠어?
4: 우리 그 류 선생은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인차 귀국하겠다더니 뭐가 그리 바쁜지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 그런데 지난밤 11시가 넘어서 갑자기 전보가 오지 않겠어?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부평에 도착한대. 개영아, 빨리 가자, 10시가 다 됐어.
2: 기차 정거장 정문.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가죽 채찍을 들고 몰려선 군중들의 머리를 후려치곤 했다.
6: 들어가, 들어가! 내 앞서야 들어가! 이상경계가 내렸어. 빨리 여기를 떠나!
4: 괴영아, 괜찮아? 공경들의 채찍이 어디 떨어질지 몰라. 조심해.
0: 어쩌자고 근데... 이래요?
6: 지금 이상경계가 내렸어. 내 앞서야 들어가. 좀 기다리시오.
4: 더러워. 저런데 어떻게 들어가? 괴영아, 우리 입구에서 기다리자. 오늘따라 경찰들이 왜 이렇게 행악질이지?

0: 사람들이 오길래 이 소란을 피우는 거야. 장 위원장이 와도 이렇게 야단을 치지 않을걸.
1: 오군이 왔다. 떠들기만 해봐. 너 어떤 놈이가 말을 했다가 그런 애다 쏴 죽일 테다.
2: 키가 작달막하고 몸집이 옆으로 퍼진 일본 군대가 련이어 기차에서 내렸다. 어깨에 맨 청끝의 총창은 서리발 같은 빛이 번쩍거렸다.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중국 공경들은 자그마한 흰 곤봉을 들었을 뿐이었다.
0: 아니, 저 어떻게 된 거야? 아, 어떡해? 아, 일본 군대가 이렇게 많이 쓸어왔으니 북평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1: 개사식들, 이건 중국 땅인데 죽으러 왔구나.
3: 일본 사람들은 총알 한 마 쏘지 않고 중국의 동부를 점령하고 이제 또 북평까지 이렇게 감점한단 말인가?
1: 채소리 뭐라? 조용히 해!
0: 리그 형.
4: 아니, 동원선 씨, 여긴 어떻게 왔어요?
0: 외숙모가 동북에서 오신 데서 마중 나왔어. 근데 이게 무슨 일이오?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4: 화복이 곧 동북처럼 될 것 같아요.
5: 규영아, 저기 문희 씨 보여? 저기 봤지? 문희 씨.
2: 사치한 양복을 빼입고 10여 명 일본인 속에 섞여있는 류문희를 발견한 황매상이 나는 듯이 그를 향해 달려갔다.
5: 문희 씨! 문희 씨 오셨군요.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데요.
6: 매상이, 반갑소.
5: 운선 씨, 저 봐요. 황매상은 결혼할 사람인 루문희를 보더니 날 이대로 버렸군요.
0: 저 일본 사람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황매상과 류모디요?
5: 네, 맞아요.
2: 리괴용은 동문성과 얘기를 나누며 멀어져가는 황매상과 류문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낮 12시쯤 북평에 진주해온 일본군은 종적없이 어디로 사라져버렸다. 남북으로 흩어져갈 사람들은 이때에야 겨우 대합실이나 창고 같은 데서 나올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리그영은 황매상에게 끌려 어떤 신기한 장소로 오게 되었다. 잠시 후 오늘 밤 초청된 귀빈들과 요란하게 차린 귀부인들이 주렁주렁 들어왔다.
4: 내가 안 오겠다는데 기어코 끌고 오더니 저 사람들은 다 뭐야?
5: 나도 저런 사람들이 올 줄 몰랐어. 일본 장교들과 귀부인들이구나. 문희 씨가 똑똑히 말하지 않아서 몰랐지.
4: 난 싫어.
5: 이미 왔으니 어쩌겠어, 규영아. 우리 문희 씨가 오늘 밤 일본 사람들 통역을 맡는다 하더니 우리는 저 만인네들한테 가서 같이 놀자구나.
4: 싫다고. 매상아, 저 수염을 기른 늙은이는 누구야?
5: 왕집당이야. 저 뚱뚱한 분은 고룽이, 검은 안경을 쓴 분은 만봉기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겠어.
2: 동양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일본 고급 장교들이 거만하게 도사리고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다.
1: 여러분, 우리는 히로다 외상의 3대 원칙에 근거하여 귀국의 엄만큼 제군과의 공동합작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 3대 원칙이란 간단히 말해서 첫째로 중국의 항일활동을 단속하는 것이며, 둘째로 중국, 일본, 만주의 호상합작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며, 셋째로 중, 일, 만, 삼국의 공동방공정책입니다. 본군은 여러분에게 우리와 같이 공동으로 손잡고 나가야 할 것을 바랍니다.
7: 아가씨, 자, 사과 먹소다. 그 성은 뭐라 했어?
5: 북경대학의 여왕 리괴용이에요. 보세요, 정말 예쁘죠?
4: 뭐 하는 거야?
7: 아이고, 아가씨, 정말 고소다. 여왕, 여왕 자격이 있어.
4: 비켜요. 매상아, 난 갈게. 더는 못 있겠어.
2: 마음이 온전해진 리괴용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몇 걸음 옮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웬 승용차 한 대가 뒤에 와 멈춰섰다.
7: 아가씨, 차 타세요.
4: 이거 놔요. 싫어요.
7: 아이고, 아가씨. 아이고, 고운 아가씨. 거절하지 마시오. 빨리 타요.
2: 짐승 같은 웃음을 입가에 흘리던 장교가 리괴영을 와락 안아 차에 올렸다. 승용차가 속력을 내어 지나가자 모든 것이 다시 침침한 정적 속에 잠겨들었다. 한 주일이 지난 뒤 고서가 흥분된 얼굴로 림더정의 방에 들어섰다.
0: 좋은 소식입니다. 몇 개 학부에서 학생 단체회가 성립됐습니다.
4: 정말? 몇 개 학부지?
0: 국문학부, 지리학부, 경제학부, 외문학부 모두 4개 학부에서 학생 단체회가 성립됐는데 선진분자들로 구성되었어요.
4: 군중을 적극 발동시키고 그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건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0: 로봇농무,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리괴영이 갑자기 변했어요.
4: 네?
0: 괴영인 유려동무한테 찾아와 울면서 태도를 꼭 고치겠으니 많은 방조를 바란다고 했어요. 리괴영이 갑자기 일본놈을 철천지 원수로 미워하게 된 거죠.
4: 리괴영이 무슨 자극을 받았나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했어요?
0: 나도 모르겠어요.
4: 자, 왕효연의 형편은 어떤가요?
0: 매일 풀이 죽어있어요. 누구도 아는 채 안 하고 말도 안 끝내요.
4: 가만 놔둬요. 언젠가 알게 될 때가 있을 거니까. 호서 동무, 고마워요. 우리 사업엔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화북의 정세는 더욱 긴장되죠. 이제 우리 유려 동무의 집에서 회의를 소집하자요.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3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중국은 대러시아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성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시장 거리를 거니는 활기찬 모습은 이미 국경 도시의 일상이 됐습니다. 국경 간 이동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통상구 경제의 활력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흥룡강 성의 인바운드 관광은 계속 활기를 띄웠습니다. 올해 첫 7개월 동안 전성의 출입국 관광객은 연인원 156만 4,7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1% 증가했습니다. 세금 환급 건수는 1,839건, 신청 금액은 1,000만 원을 넘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70.77%와 109.57% 증가했습니다. 그중 흑하 통상구로 입국한 러시아 관광객은 전년 대비 110% 증가했으며 연간 출입경 인원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할빈 공항의 무비자 입국 외국인 관광객은 약 5만 8천 명으로 증가율이 119.57%에 달했습니다. 국경 간 왕래는 변경 무역 대행과 단거리 여행에서 웰빙 관광, 문화 관광, 수학 여행, 비즈니스 상담 등 장거리 일정으로 확장되면서 체크인 관광에서 몰입형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우리성의 여러 부서가 협력해 러시아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입국 편의화 정책을 내놓은 덕분입니다. 할빈공항은 무비자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안면 인식과 자동 검증 장비를 전면 적용했습니다. 흑한은 저속 검문을 시행해 통관 수속 시간을 2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감옥사는 러시아인 감옥사 류입 28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통상구에는 이민 사무 서비스 센터를 설치해 정책 상담과 수속 처리를 제공했습니다. 할빈, 흑하, 수분하, 무원 등 대러시아 관광 집산지를 조성하고 인바운드 관광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해 상담, 세금 환급, 언어 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흑하 국제 대야 시장은 하루 평균 1만 5천 명이 방문하고 매출이 약 50만 원에 달합니다. 수분하는 중로 국경 간 카니발 시즌과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계기로 야간 경제와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 등 다양한 업태를 활성화했습니다. 무원은 국경 간 관광 상품 설명회를 열고 중의 건강 요양 체험, 미식 시식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 웰빙 관광 문화를 크로스보더 관광 전 과정에 접목시켰습니다. 흥룡강성 15차 5기능 계획은 소비 체험을 중심으로 소비 신업태, 신모델, 신시나리오를 육성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의 콘서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의 형광바다부터 공연장 밖의 생활 경제 활기까지 콘서트를 보기 위해 도시를 찾는 것이 새로운 소비 류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음도시 할빈에는 공연 열기가 넘쳐 흐릅니다. 불과 보름 만에 네 차례 대형 콘서트가 잇따라 개최됐으며 타지역 관광 비중이 40%에 달합니다. 이 같은 인기 배경에는 우리성의 IP 확보 노력이 있습니다. 초연, 최초 공개, 단독 순회 공연 등을 유치하기 위해 문화관광 부문이 전국 유수의 연예 기획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문화관광 부문과 공연 기업은 며칠 동안 컨벤션 센터 동계 아시안 게임관에서 준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콘서트 무대 설치와 달리 이번 공연에서는 처음으로 사면 무대를 도입해 일주일 만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공사 진입 조율부터 셔틀버스 정차 지점 확정까지 세밀한 부분에서 우리성 서비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콘서트 개최 기간 컨벤션 센터 링근 상가와 수백 곳의 음식점이 영업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공연장 안의 뜨거운 열기가 공연장 밖의 소비 현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형 공연은 13차례 개최돼 전년 동기 대비 62.5% 증가했습니다. 관객은 24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39% 늘었습니다. 흥룡강의

콘서트 경제는 활발하지만 현재 공연 일정은 주로 할빈에 집중됐습니다. 소비 열기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성문화 및 관광청은 매주 연예 기업과 좌담회를 열고 연예 산업 지원 정책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입장료 1원의 수입은 약 7원의 도시 종합 소비를 이끌었습니다. 열전 2026년도 대학 및 기업 과학 교육 탐방 노선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성과학기술협회는 룡강 과학교육 탐방 노선, 과학기술 시야를 한눈에라는 과학교육 탐방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성 13개 시지구의 과학관, 과학교육기지, 연구시설 등 100여 개 우수 탐방 포인트를 깊이 있게 통합했으며 룡강 지역 특색을 지닌 과학교육 탐방 노선을 설계했습니다. 현재까지 3천여 명의 청소년이 탐방 포인트를 방문해 몰입형 실천 체험을 진행했고 과학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교육의 융합 발전 경로를 마련해 보급 가능한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올해 성과학기술협회는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성내 대학의 성화과학관 중점연구실, 과학기술혁신기업전시관, 생산실습기지 등 자원을 깊이 있게 통합하고 15개 몰입형 과학교육 탐방 노선을 새롭게 조성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탐구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5개 탐방 노선에는 7개 대학 테마 탐방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할빈공정대학 바다탐험 혼주입 청소년 해양과학교육 탐방 노선은 할빈군공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북석유대학 과학기술 캠퍼스 투어 몰입형 과학교육 체험 탐방 노선은 석유 채굴의 과학적 비밀을 풀어줍니다. 동북석유대학 물리탐구전시관 중소학생 과학교육 탐방로서는 청소년들의 과학적 사고를 개발하고 흥룡강 8일 농간대학 밭에서 식탁까지 청소년 식품과학 과학교육 탐방로서는 식량 안보 리념을 심어줍니다. 흥룡강 과학기술대학 룡강 광급 문명 천년 유전자 사슬 탐방로서는 룡강 광급 문명의 천년 맥락을 탐구하며 흑화학원 지계 중로 과학창의 탐방 노선은 혁신 실천 역량을 연마하고 흥룡강 농업경제지급학원의 한지현대농업과학교육 탐방 노선은 한지현대농업의 과학기술 매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15개 탐방 노선에는 8개 기업, 학회, 농업고신기술구역, 전시관 등 탐방 노선도 있습니다. 흥룡강성 물리학회, 근운추적, 영광계승, 핵과학, 홍색과학교육 탐방로서는 청소년들의 과학적 소양과 국가에 대한 애정을 함양하고 흥룡강성 계속교육학회, 룡지미래산학융합발전센터 탐방로서는 첨단과학기술을 보급합니다. 북대환그룹 흥룡강 아성농장 유한회사 개간 꿈건설 스마트 농업 탐방 실천로서는 북대황 정신을 체득하고 한지의 벼 발전 과정을 리해하게 합니다. 대경 석유과학기술관 흑금 탐험가 석유과학교육 탐방로서는 철인 정신을 계승하고 과학적 소양과 애국 정신을 함양하며 감옥사 국가농업첨단기술구역 대학, 학회, 기업, 과학교육 탐방 연합 행사 프로젝트는 4대 과학기술 혁신 거점을 방문해 대국의 곡창 과학기술 역량을 체감하도록 합니다. 할빈 극지공원 극지탐험 극지과학연구 탐방로서는 생태보호의식과 과학기술로 국가에 보답하는 정신을 함양하고 할빈 신주 정용 과학기술 개발 유한회사 신주 정용 무인기 과학창의 탐방로서는 몰입형으로 적어도 과학기술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흥룡강 락상과학기술유한회사 목단그룹 지능과학기술관 탐방로서는 사색 테마 특색 과학교육 과정을 통해 즐겁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30번째 시간입니다.

0: 남쪽에서는 저기의 탱크들이 벌써 강을 건너 북쪽 기슭에 이르렀고 앞에선 몇 대는 큰 길에 올라서서 달리고 있었다. 1년과 1령리의 진지에서 전사들이 아래로 철수하고 있었다. 등부는 구화통이 터져 소령이 차고 있던 사창을 뽑아들고 산 아래로 내려갔다. 소령이 급히 뒤쫓아갔다. 등부는 철수해오고 있는 1년 전사들 앞에 똑하니 붙이고 섰다.
1: 여기서! 누가 철수하라고 했어?
2: 영장이 철수하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1: 더문의 연장과 지도는 어떻게 됐어?
2: 희생됐습니다.
1: 영장은?
2: 우리는 영장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1: 지금 인차 진전하서 저기 보병들을 조치요.
2: 알겠습니다.
0: 눈매가 밝은 소령이 앞을 찬찬히 보더니 소리쳤다.
3: 반대 동지, 저기 산두성이를 보십시오. 유영장이 저기 있습니다. 지금 막 북쪽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1: 빨리 가서 여기를 불러와.
3: 네.
0: 소령이 류키영을 데려왔다.
1: 진지를 사수하겠다고 장담해놓고는 왜 철수했어?
4: 도라도지 성내지 마십시오.
1: 지금 왜 철수했는가 묻는 거야? 왜?
4: 아니, 제가 철수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땅크가 우리 뒤에 나타나서.
1: 이런 겁쟁이라고. 그래, 땅크가 뒤에 나타나면 싸우지 못한가 말인가.
0: 전사들 앞에서 욕을 먹은 류키영이 발끈했다.
4: 관당 동지께서 사람을 함부로 희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류키영은 절대 자기 한 목숨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1: 뭐라고?
4: 저는 백이문 전사들의 목숨을 돌봐야 했습니다. 진지에 그냥 있으면 그들은 헛되이 죽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들의 생명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장인 저로서는 책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이 비겁한 놈! 이제야 내 놈이 어떤 놈이라도 똑똑히 해놨다.
0: 화가 천둥같이 치밀어 오른 등군은 류키영에게 사창을 돌려댔다. 한탄창의 탄알이 류키영의 몰이우로 날아치니까.
2: 한동지, 진정하십시오.
1: 류키영을 무당해제 시키고 검부로 압송해요.
2: 네.
1: 너무들, 공산당원 너무들. 지금 우리는 몇만 명의 적들을 포위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우리의 주력 부대가 북진격해옵니다. 그러면 적들은 끝장납니다. 적을 한 놈이라도 놓치면 우린 조국 이민들과 조선 이민들에게 죄를 범합니다. 난 지금 곧 진지를 도로 빼앗을 것을 동무들에게 명령합니다. 동무들도 알다시피 나는 대도하의 18용사들을 업무한 기관 전수입니다. 난 지금 진지를 점령하려 돌격해 올라가는 동무들을 업무하겠습니다.
0: 말을 마친 등군은 기관총 뒤에 엎드렸다. 등군의 노련한 솜씨에 맞은쪽 산꼭대기 적들이 삼단같이 쓰러졌다.

0: 무기무기한 전사들이 돌격해 올라갔다. 이때 골짜기 5구까지 들어온 적의 탱크가 목표를 발견하고 사격을 했다. 포탄이 둥그리 엎드려 있는 부근에 떨어졌다.
1: 탄저동지, 어서 자료
2: 괜찮아!
1: 아, 안 됩니다. 탱크가 전선과 꺼지고 포가 밑쯤 뺐습니다.
2: 이미 어느 때라고 쓰듯이 참들이야.
0: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포탄 몇 발이 바로 옆에서 터졌다. 소령이 얼른 탄장을 자기 몸으로 뒤덮었으나 한 발 늦었다. 탄장의 바지가랭이에서 피가 뚝뚝 흘러내렸다. 탄장은 혼미 상태에 빠졌다. 소령은 탄장을 업고 구급소로 달려갔다. 등군의 오모하에 다시 돌격해 올라간 일련은 빼앗겼던 진지를 도로 빼앗아내고 적들을 물리쳤다.

0: 부부가 한창 기뻐하고 있을 때.
1: 보고! 한남동지가 부상하겠습니다!
2: 뭐요? 그게 상해서?
1: 허단의 다리를 맞고 지금 고소에 갔습니다!
2: 몇 시간? 몇 시간 있어?
1: 혼미 상태입니다!
2: 피가 아주 기억이 탓이야! 개자치!
0: 이때 3년의 진지는 양쪽에서 협공하는 적의 탱크와 보병 부대의 침공을 받았다. 불길에 휩싸인 3년의 진지에서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고 종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적들이 벌써 산중턱까지 올라왔으나 진지에서는 아무런 동정도 없었다.
3: 3년 전사들이 모두 희생되었을까요?
2: 아닐걸요. 3년은 그런 전사들이 아니오. 이제 뭐라고?
0: 적들이 진지와 30m 고리까지 접근했을 때였다.
4: 돌격!
0: 연기 속에서 전사들의 함성이 터지더니 선비탈로 수류탄 벼락이 쏟아졌다. 갑자기 맹공격을 받은 적들은 산 아래로 흘러내려갔다. 적들이 한창 쫓기고 있을 때 22여 대의 적기가 3년의 진지에 폭탄을 떨구고 낙탄품을 쏘았다. 3년의 진지는 또다시 불길에 휩싸였고 전사들의 몸에도 불이 달렸다.
1: 자! 빨리 땅에 녹아 머뭇거리오! 그러면 몸이 달린 불이 이제 꺼질 거요!
4: 알겠습니다!
0: 전사들은 땅에 구울면서 몸에 달린 불을 껐다. 진지도 불이 탔다. 그때 적들이 또다시 돌격해 올라왔다.
1: 동무들! 조선인민을 위하여 옥수할 때가 왔습니다! 오수석을 위하여 영리를 떨치 때가 왔습니다! 1패와 3패가 어마하고 2패는 날따가 돌격!
0: 말을 마친 곽상은 보병삽을 들고 돌격했니

0: 속에서 머리와 몸에 불이 달린 20~30명가량 되는 전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적들에게 덮쳐들었다. 돌격해 올라오던 적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옥무니를 빼려고 했다. 빈지에서 뛰쳐나온 전사들은 도망치려는 적들 속에 뛰어들어 놈들을 마구 찌르고 정으로 쏘았다. 곽상은 보병삽으로 여러 놈을 찌고 넘기고 나서 중상을 입었다. 어스름이 깃들자 일대 보위 섬멸전이 시작됐다. 정면 부대들이 튀어나오자 주부는 만단 시름을 다 놓았다. 주부는 적들이 빠져나갈 길을 막으라는 후속 임무를 포치하고는 3년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3년이 차지하고 있는 산은 포탄과 폭탄의 세례를 받아 벌집처럼 파헤쳐졌으며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쌓였던 눈도 자취없이 녹아버렸다. 얼마쯤 남아있던 누렇게 말라든 풀들도 이젠 거멓게 돼버리고 산마루 가까운 곳은 여러 번 갈아본진 것처럼 푸석푸석해졌다.
1: 삼면! 삼면이 어디 있어? 삼면! 삼면! 여자 도모! 여자 도모!
2: 아까 한 40명 갔고

0: 던전사들이 놈들과 육복전을 벌였는데 다 희생됐을까?
1: 아니, 그럴 수 있을까요? 전투가 한창 진행됐고 놈들이 산 아래로 쫓겨 내려가는 걸 보았는데요.
0: 그러니 말이야.
2: 바로 이때 포탄 구덩이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오더니 날창을 꼬나들고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3: 야, 이놈들!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야!
4: 가만! 가만!
5: 동무! 동무 3년이 아니오?
4: 난도 적들인 줄 알고!
2: 키가 큰 그 전사는 군대의 군대 불에 탄 솜옷을 입고 있었는데 검은 솜이 삐죽삐죽 나와 있었다. 얼굴은 포연에 시꺼멓게 그을렸고 두 눈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주부가 가까이 다가섰다.
0: 교대한 오모, 잘 싸웠소.
6: 우리 붉은 삼련은 진지를 격렬히 지키겠습니다.
0: 면장은 어디로 갔소?
6: 우리 붉은 삼면은 한 사람이 남아도 진진을 고소하겠습니다.
1: 교대왕 동무, 지금 정치위원이 동문의 대원장이 어디 가는가 묻고 있어.
6: 정수원 동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붉은 삼면에는 아직 23명 전사에 보총 23사루가 있고 공산당은 5명 있습니다.
0: 지금 이 동부의 문기를 보니 우리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모양이요.
1: 그러게 말입니다. 혹시 포탄과 포탄 소리 귀가 먹지 않았을까요?
0: 그럴 수도 있지.
2: 연락병이 무릎을 구부리고 땅에다 곽자를 썼다. 그제야 교대왕은 정치위원이 곽상 련장을 찾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6: 련장은 보명사부로 여러 놈을 찍어 넘기고 나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얼른 달려가서 그의 옷을 벗겼는데 그는 벌써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면장의 가슴에 손을 대보니 아직도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을 업고 올라왔습니다. 지도원과 불연장 동부도 희생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면장이 놈들과 육박전을 하던 보병사업입니다.
7: 그럼 나머지 전사들은 어디 있어?
6: 면장이 부상당한 다음 제가 대리면장을 맡았습니다. 지금 나머지 선사들은 두 개 반으로 편성했는데 한 개 반은 산 너머에 은폐했고 한 개 반은 산 비탈에 가서 희생된 동무들의 시체를 나르고 있습니다.
7: 정말 용감하게 잘 싸웠어. 자, 가서 전사들을 보기요.
2: 주부가 산 비탈에 있는 3년의 진지에 다가가고 있을 때 전사들이 멀리서부터 그를 알아보았다.
1: 정치원 동지가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8: 오구마.
9: 정치원 동지!
0: 3년 전 사는 분들, 오늘 정말 용감하게 잘 싸웠습니다.
2: 많은 전사들이 머리며 팔이며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주부는 한가슴 가득 차오르는 감격을 금치 못하면서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다. 제일 앞에 꼬마반의 라소문이 서 있었다.
0: 어떠소? 소문동무, 그래, 견딜만 하오.
6: 소문동무는 정말 잘 싸웠습니다. 대마루판에 저동무는 어제 만난 조선 아수머리와 생매장당한 아이들의 원수를 갚자는 구까지 외치면서 선사들의 사기를 올려주었습니다.
0: 반장 동무가 이 기회에 라소문 동무를 쳐주는구만.
6: 쳐주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한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 꼬마판과 전련의 전사들이 모두 증명합니다.
0: 그래, 전사란 싸움터에서 성장하는 거요.
1: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 라소문은 꼭 붉은 삼련의 명예에 손색 없는 전사로 단련될 것입니다.
0: 좋소. 동무가 검외문의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원년대가 잘 알고 있어. 그러므로 문무에 능한 전사로 준비되어야겠소.
1: 네, 명심하겠습니다.
0: 성질 급한 우리 속사포 동무도 머리에 붕대를 감을까 보니 많이 상한 모양이구만. 그래, 상처가 심하지 않소?
10: 별로 없습니다. 이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상처입니다.
0: 그렇게 불타는 몸으로 놈들과 치르는 유...

0: 협박전을 하고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니.
1: 전 그저 땅크를 까부실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을 썼으면 좋겠는지 몰라 땀만 뻘뻘 흘리다가 그만 굴러떨어지면서 다쳤습니다.
2: 땅크에서 떨어진 다음에도 속사 보동호는 적들을 적잖게 까눕혔습니다.
0: 이번에도 반장이 증명하는구만. 그래, 몇 놈을 까눕혔어?
1: 대체 몇 놈을 까눕혔던지 이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어머니에게 편지로 알려드리려고 까눕힌 놈들을 몇인가 세봤는데 전투가 지열해지니까 죄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0: 난 산 아래에서 동무들이 오늘 전투에서 불사조처럼 용감 무쌍하게 싸우는 걸 보고 지금까지 제일 큰 감동을 받았소. 이번 전투 과정을 꼭 사부에 잘 반영하겠소. 좀 이따 놈들의 포사격이 시작되겠으니 그 전에 빨리 희생된 농부들의 시체를 옮겨.
1: 네, 알겠습니다.
3: 희미한 어둠 속에서 주부는 희생된 전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속옷은 아직도 파란 연기를 실실이 피워올리면서 타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의 목을 조인 손을 놓지 않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적을 꽉 끌어안고 적과 함께 불에 타 죽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적군의 피가 개발린 수류탄을 으스러지게 틀어지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의 입에는 아직도 적군의 귀가 반쪽 물려 있었다. 그리고 부근에는 또 60mm 포탄 구덩이가 있었다. 그 구덩이 옆에는 희생된 전사가 누워 있었고 그 주위에는 미국 놈들의 시체가 쌓여 있었다.

0: 드라마 명의 아들딸 3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베이징 시간 8: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